이 믿음을 지켜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든든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붙들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만나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네, 8월 30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의 소망 예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의 예배 가시는 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또 한 주간 살아왔던 은혜들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세 곡의 합창단 곡으로 함께 할 텐데요. 대구시립합창단의 이와 같은 때엔, 안산시립합창단의 빛과 소금 되어, 소망여성합창단입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함께 하시죠.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조선시대 종으로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두 손을 잃고 거리에 버려진 옥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버려진 옥분이는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을 만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구타펠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고백하며 다섯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맞지 않아서. 두 번째, 아픈 곳이 없도록 치료받아서. 세 번째, 더 이상 배고플 일이 없어서. 네 번째,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서. 다섯 번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봐서. 훗날 옥분이는 여기에 다음에 한 가지 이유를 더 추가했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는 믿어져요. 저는 조선에서 정말로 가장 행복한 소녀랍니다. 구타펠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간증을 사진과 함께 글로 엮어 전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옥분이에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저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해 주신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며 놀라운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왔습니다. 홀리조이 워십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공주주파수 93.3MHz, 청주 충주 104.7MHz 주파수로 청취하고 계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듣고 싶은 찬송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9330 우물정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720번님께서는요. 퇴근하고 교회 가는 길입니다.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네,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 교회 가는 길이시라고요. 오늘 0720번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가시는 길,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0720번님 축복합니다. 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함께 듣길 원하는데요. 바리톤 조병익님의 목소리입니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리고 박신아 콰이어의 주의 십자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눕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죠.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라는 물음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치 말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면서 오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곽은경님의 목소리입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네,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과 철조망이 막아서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라디오 전파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북한 땅과 멀리 러시아의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이정표를 찾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방송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극동방송이 잘 들린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국 홀리우드 한인교회 박요환 목사는 북한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 개발 국제개발 주식회사 초청 제1진 관광단 선발대로 1988년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고 11월 20일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서 축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에서 아주 깨끗한 극동방송의 전파를 들으며 우선 자신부터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성도들이 극동방송을 몰래 듣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통일외무분과 위원장이었던 고 박정수 의원이었습니다.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였던 그는 세계 86개국 830여 명의 대표가 모인 국제의원연맹총회에 우리나라 대표 25명을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 1991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5월 9일 목요일 공부영 이영섭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하나 되게 하소서 생방송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줬습니다. 평양에 갈 때 김장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과 찬송과 극동방송 수신 전용 라디오를 가지고 갔는데 성경과 찬송은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그 자리에 두고 왔고 그 라디오로 내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참 잘 들려요. 늘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곽선희 목사님을 알아본 북한 낚시꾼의 이야기도 극동방송이 북한에 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곽 목사님은 1991년부터 남한 기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허용됐을 때 그해 9월 24일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을 계속해서 방문하셨으며 극동방송에서 초청한 여러 행사나 인터뷰 등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려줬습니다. 1992년 6월 30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아세아 방송 창사 19주년 및 종일방송 축하 조찬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갖고 간 라디오를 통해 매일 극동방송과 아세아 방송을 깨끗이 청취할 수 있었던 감격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을 당시 증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보통강 호텔에 투숙해 있을 때 새벽에 산책하기 위해 강변을 거니는데 낚시질을 하는 노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지나가다가 서서 뭐 좀 잡혀요? 뭐 잡았어요? 하자 그 노인이 쳐다보더니 광 목사님 아니세요? 하더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묻자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통해 계속 목사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다. 인사 한마디에 알아들었기에 깜짝 놀란 것이다.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저 뒤에 감시하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하길래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곽순희 목사님에 이어 후임인 김지철 목사님 그리고 현재 김경진 목사님의 얘기까지 소망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북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는 원천 안디옥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서울지구촌교회, 수영로교회, 창광교회, 주한장로교회, 선암목자교회, 남포교회, 동신교회, 중앙선결교회,

그리고 제주 지역의 제주 성안교회와 제주 영락교회, 제주 중문교회, 법한교회 등 4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모퉁이들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예장 백석 북한 선교회 등의 단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음을 증언했습니다. 평양사회안전부 운수차 관리소에서 일하다가 외화벌이 일꾼으로 하바로브스크로 간 뒤 탈북해 남한으로 이주한 이 모 씨는 북한 매체들이 광주 항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호기심을 갖고 방송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극동방송도 들었는데 웬 옛날 이야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니 시시한 방송이라 여겼는데 다만 음악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벌목공으로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벌목장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것이 문제가 돼 처벌받을 위험에 직면하게 된 장모 씨는 1991년 8월에 탈북해 11월 28일 남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밤 11시가 넘어서 남한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잘 들렸습니다. 라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김일성을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가 사람이 살지 못할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하바로브스크에서 벌목공 생활을 했던 강모 씨도 김정일이 선물로 보내준 라디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으며 끝내 남한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아세아 방송, 즉 제주 극동방송, 서울 극동방송, 그리고 KBS 사회교육방송, 내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해 준 새 방송은 내게 우물밭 개구리가 될 것을 설득해 왔다. 모든 일과가 끝나는 밤 11시,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돌리는 라디오의 다이얼이 익숙한 주파수에 맞추어질 때면 젊은 피는 더욱 끓었다. 극동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처음엔 생소하고 이해가 가질 않았다. 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웠는데 매일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듣고 싶고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어두운 밤,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숨죽여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던 그 순간, 전파를 타고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됐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깊은 오지나 닫힌 땅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날아가 갈급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오늘도 먼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0: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분들은 많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 실체 성경에 나오는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최소한 두 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보면 좋으니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 백성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안에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볼 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될 때마다 거짓 신앙 체계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가 뭘 말하느냐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 제가 아까 참다운 신앙, 잘못된 신앙,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으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

이 신앙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까 지금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교리적 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예를 들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고요. 중직자들, 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요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오늘날 말하면 교수, 스승이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거짓 신앙책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거짓 신앙책을 말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 신앙책에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큰 세 번째, 거짓 신앙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영국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체계 요소들, 즉 거짓 신앙체계와 자기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거짓 신앙체계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건 거짓 신앙체계의 성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사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건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건 신구약을 망라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신앙체계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그 귀한 본보기를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질과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같이 가면 삼일체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그리고 사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산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단 말은 세상에 있어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산단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성경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토대에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사야 시대건 그게 말라키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게 예수님 시대건 그게 중세 시대건 그게 현대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신앙체계 특징은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섞여 있는 것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체계를 통해서입니다. 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뒤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거짓 신앙 체계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를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 이사시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만하면 철저히 쏟아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교회로부터 거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거짓 신앙체계와 구원. 제가 거짓 신앙체계를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완전히 거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할례 받는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는 것.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은혜로 올바로 시작했는데 미혹되어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호적에 입적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빼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 십자가 복으로 돌이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다시 율법주의 빠지면 호적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들로부터 제외됩니다. 십자가 능력은 소멸되버리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되고 은혜는 거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는 것을 대신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평소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두가 배워가되 기존에 오래전부터 보도나무교회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열매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포도나무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포도나무교회 031-282국에 1001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페달을 밟으면 쓰러지지 않죠.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도토리를 땅에 저장하는데 한 구멍에 한 개씩만 넣습니다. 보통 구멍의 깊이가 10에서 30cm인데 다람쥐 한 마리가 약 2,000개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발명이나 성공도 우연이 되거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땀이 쌓인 결과입니다. 직장과 스트레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몸을 던져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보다도 소외감이나 권태를 덜 느끼고 자기 평가도 높으며 몸도 가정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그의 능력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가장 큰 성공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해그론 찬송으로 주님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키즈벤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유산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 최고의 유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지혜 또한 아주 귀한 유산이다.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한때 열심히 쫓아다녔던 어리석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우리가 가진 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유산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햇빛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 나무처럼 유익을 얻는다. 지혜가 생기면 더 큰 관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다. 지혜는 우리에게 통찰력과 명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준다. 그것은 당신이 불로 연단받는 과정을 거칠 때 생긴다. 당신이 한때 걱정했던 천박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조 마이클 탈봇의 Wisdom,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 함께 할게요. 신영옥님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 힘입어서.

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다가는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끝이 없죠. 아직도 율법 수업이 남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남았고 금식 일수가 남아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감옥만큼 끝이 없는 감옥도 없지요. 이 감옥에는 일거리는 있지만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 일을 마칠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 이루신 일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그만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끝으로 나무엔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FBC 방송교회 FBC 방송교회 매주 이 시간에는 오종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영 목사님께서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나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늘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신비로운 예배의 자리에 감격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기쁘게 흠망하여 주옵소서. 오전교회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세상

신앙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신앙의 본질을 흐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습에 젖은 형식적인 신앙을 과감히 탈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묵은 땅과 같은 완악함이 있다면 성령의 단비로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인간의 의로나 타협이 아닌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원 가운데 있는 오정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곡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어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물질 문명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영전 분별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단순히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실존적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지구촌을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역과 중동 전역을 뒤덮은 무력 충돌의 포성 속에서 깊은 탄식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홍순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주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 천지 만물에 가득 차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러나 나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앞에 있는 두 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 무신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명예를 신으로 섬기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신으로 섬기고, 때로는 건강을 신으로 섬기고, 때로는 자녀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가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겠지,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의지할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지할 것들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미가서는 시작해요. 1장 3절 11절 이어서 보시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담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도 그러하거니와,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 참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미가서는 시작했던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장에서 2장에서는 개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2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침상에서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아의 감옥, 자아의 감옥은요,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만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자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자아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자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아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나를 집어넣음으로써 내가 다른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다 차단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자아의 감옥에서 내가 스스로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자아의 감옥에 갇힌 채 있는 거짓된 안정감에 속아서 내 인생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무한질주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내 힘으로는 벗어나올 수 없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아의 감옥의 벽을 깨뜨리신다. 하나님은 길을 여는 자이시다. 그 벽을 깨뜨리시고 길을 여는 자다. 근데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아의 감옥의 벽을 깨뜨리시고 길을 여셨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선두가 되신다. 이때 선두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미가서 2장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이 참신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미가서 2장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서 3장은 사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은 이 사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미가서에는 들으라라는 명령이 세 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들으라는 명령의 두 번째가 오늘 미가서 3장 1절이에요. 1절의 내용을 보시면 누구를 향해서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 그 사회의 지도자들, 머리된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분이라는 단어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본분이라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한자어잖아요. 이런 한자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자는 나무목자에 밑에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로 치면 나무의 뿌리 부분에 밑줄을 그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의 줄기의 위용을 보고 잎의 무성함을 보고 그 가지에 달리는 열매의 달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무의 근본은 뿌리에 있다. 그게 본자예요. 분은 밑에 있는 게 칼도자인데요. 칼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빵이 있으면 빵을 나누어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뭐냐면 나의 목,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부분들, 그것을 나에게 나누어 준 그 목,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목과 역할과 사명을 참 잘 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본분은 학생들에게 교과 과목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인성을 잘 지도하고 학생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는 내팽개치고 그냥 운동만 좋아한다. 열심히 나는 운동을 잘해. 체육 선생님도 아닌데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본분을 소홀히 하고 본분을 잊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본분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본분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고 마음을 울리는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이 단어를 가슴에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신경외과 쪽에서는 대단한 권위자 중의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뇌수술이라는 건 메스가 0.1mm만 빗나가도 그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굉장히 엄중한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의사가 메스를 들고 긴장을 해서 잘해야 돼. 긴장을 해서 손에 조금만 힘을 더 주어도 그 환자는 일평생을 그냥 망가진 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저보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내 몸뚱아리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이 손, 손가락을 관리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도 베테랑 의사지만 지금도 손의 이 소근육, 작은 미세한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야 이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손의 작은 근육 하나를 어떻게 미세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지를 놓고 지금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분을 감당하는 자세인 거죠. 만일에 그 본분은 다 내팽개쳐 놓고 그냥 마음씨 좋은 의사 선생님, 환자하고 이렇게 면담하면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본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원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너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역할이 아니고 너의 존재의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지도자들아, 너희는 정의에 속해 있어야 된다. 만일에 너희가 정의에 속해 있지 않다면 너희의 존재의의는 없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요, 부모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습니다. 근래의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부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자녀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또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부모가요, 부모됨의 본분을 잊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권력을 남용합니다.
굽은 것을

을 바르다고 바른 것을 굽었다 합니다. 누가 희생당하는 거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본분을 떠날 때 이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에서요, 목사가 목사의 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장로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항존직은 항존직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간혹 이렇게 보면 목사는 장로를 바라보면서 아, 저 장로님이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감시하고 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본분을 잘 감당해야지 왜 저렇게 제대로 못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로님들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가 본분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물으시느냐? 딱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 너는 너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지를 지켜보기 전에 내가 각자가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다짐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제게 맡겨주신 본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해 봅시다. 제게 맡겨주신 본분에 충성하겠습니다. 예, 제게 맡겨주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본분에 내가 충성해야죠.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본분에 충성해야죠.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거룩한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라면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속한 시민과 또 국민이라면 어떻게 내가 시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본분을 감당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서는 왜 이렇게 본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무서운 메시지가 나와요. 미가서의 메시지는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미가서의 메시지를 읽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인데요. 2절,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너무나 끔찍한 묘사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서 너희가 그 살을 먹는구나. 너희가 그 뼈를 꺾어서 솥에 넣어서 삶아서 너희가 먹는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표현들이 등장할까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큰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 이토록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도 부패 인식도

조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합니까? 57.6%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치의 부분에서, 또 언론의 부분에서, 또 이 법의 부분에서, 법 집행의 부분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건설, 주택, 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였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요, 본분을 떠난 일들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가서는 그런 사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서는 이제 사회에서 종교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러니까 이게 재판하는 지도자들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누굽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삭슬 위하여 가르친다. 그릇된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돈을 받고 복채를 많이 주면 좋은 점괘를 내고 적게 주면 나쁜 점괘를 내는 점쟁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뼈아픈 이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하면서도 돈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삶을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것하고 비슷하죠.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괜찮겠지.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 괜찮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평안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언제 내게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때 참된 샬롬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분을 다 저버린 채 살아가면서 종교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통렬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을 가진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 지도자들, 그들이 다 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미가가 느꼈을 그 자신의 초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 출신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그는 소똥 냄새 나고 양의 똥 냄새 나는 그런 시골에서 흙길을 걸어다니며 먼지가 뿌옇게 있는

그런 농촌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잘 포장된 길에 어리어리한 멋진 성전에 권위 있는 의자에 앉아서 재판하는 그런 높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원어적으로는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옮기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신의 본분을 떠나서 살아가고 특별히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땅이 움직여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미가가 원래 용감하고 할 말하는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미가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8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저는 이 충만해져서라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만해져서 빈 껍데기 같은 미가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힘도 없었던 미가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처럼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겁이 없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졌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미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부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의 산은 숯불이 가득 덮인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미가의 이 메시지를 듣고 콧바닥도 치지 않는 미가 메시지를 듣고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때로부터 대략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이때가 요야김 왕 시대인데요. 이때에 미가 선지자 예언의 내용을 예레미야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미가의 이 본문 10

12절에서의 예언이 예레미야 26장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미가가 그때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예언의 말을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라는 증언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메시지를 듣고요. 아무도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크고 강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본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가 예언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릇한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그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교회를,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 역시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뭘 말합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고 저마다 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하여도 또 나도 나의 본분을 떠난 채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본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본분을 잘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담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오정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정교회 042-622국에 6900번이나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의 부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의 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연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떡 걸려 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 청화하고 암기 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 나누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은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웃는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꼬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은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기도요. 저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은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0: 네.
1: 어떤 분이 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네, 네.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1: 네.
0: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를 섬기고
1: 네,
0: 계세요.
1: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1: 네.
0: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걱정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0: 예.
1: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와. 이러면서
0: 네.
1: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혼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그
0: 네.
1: 진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0: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1: 네.
0: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1: 네.
0: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 맞아요.
0: 겨울봄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봄 작가님 탈북 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1: 네.
0: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네.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사진이 한 장 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사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네. 뭔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때인가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서 네. 나뭇꽃이 길게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을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돈은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네. 못했죠.
0: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네.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녀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1: 네.
0: 거예요?
1: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활동 하다가 네. 뭔가 좀 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터크쇼, 통일강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호응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 그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고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도 네.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을 이렇게 빛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메시지야.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 들이 네. 기본 배경이고
1: 맞아요.
0: 하늘에서 알약도 떨어지고
1: 맞아요. 옥수수도 떨어지고 우산도 떨어지고
0: 인형도 떨어지고
1: 맞아요.
0: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1: 네.
0: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네.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 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세 알 네 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꼬꼬지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해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다섯 개 여섯 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0: 인형, 네. 네.
1: 근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인형이 다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줬었는데 그게 또 가지고 놀다 보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풀리면 또 엉엉 울면서 막 그랬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아는 언니들도 막 그 인형 뽑기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선물로 주고 무료 나눔도 막 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북한은 어린이들에게도 전해져서 네. 진짜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형 걱정 없이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0: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1: 네.
0: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대학생 신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1: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 두 번 거절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 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0: 네.
1: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개인전 4번째입니다.
0: 이야.
1: 그래서 1번에서도 전시를 2번 했고요.
0: 네.
1: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하여대, 거려대.
0: 우리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난해하지 네. 않고 오히려 아 북한의 현실을 정말 쉽게 알게 돼서
1: 네.
0: 저는 참 좋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인민의 소원이라는 시리즈에 이어서 AM 1566kHz.
1: 네, 제주극동방송.
0: 그렇죠. 제주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아마 생각하시면서
1: 맞아요.
0: 작품들을 하신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맞아요. 그때 마음. 그때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궁금하고
0: 네.
1: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한국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0: 예.
1: 그리고 드디어 그 거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와. 나아가는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1: 네.
0: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1: 네.
0: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1: 네.
0: 한 소녀의
1: 세상을. 네. 예.
0: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아닐까.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0: 크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네.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1: 그렇죠.
0: 네,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로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뭐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0: 네.
1: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 한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 그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1: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0: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1: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어느새 8월도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제 논과 밭의 곡식과 채소는 스스로 맛들이기에 남은 힘을 다할 것이고요. 열심히 땀 흘려 가꾸어온 농부들은 오곡백과 익어가는 들녘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렇게 거두는 날이 저만치 다가오면 청아한 하늘은 더욱 드높아지겠죠. 9월이 오면 돌아올 겁니다. 멀고 긴 발품에 지친 어떤 방랑자가 되돌아올 겁니다. 아늑한 초가을 향기를 고즈넉이 남기는 고향집 열린 문으로 성큼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되는 수확의 때가 마침내 이를 겁니다. 그는 바로 우리죠. 김도현님의 노래 듣습니다. 여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많이들 챙기시죠. 요즘은요 청년들도 영양제들 잘 챙겨 먹더군요. 좋은 일입니다. 육체를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과는 견줄 수가 없는 약간에 해당할 뿐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죠. 리컬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덧입으며 같이 나누는 시간 꾸리도록 하죠. 3328님 첫 사연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스톤게이트 뮤직의 사랑이 오셨네 들려주세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보통 우리가 한증막 같은 더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단지 그만큼 더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느껴왔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올해 처음으로요 정말 거실에서 이렇게 저녁때였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다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데요, 문을 쫙 여는 순간 정말로 한증막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찜질방 그 뜨거운 문을 여는 그 습도 높은 그 느낌이 확 끼쳐져 오는 거예요. 와, 이건 말 그대로 한증막이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올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까 뭐 30도를 넘네 만에 해도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네, 살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푹푹 지는 더위 힘들고 불쾌지수 올라가고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니 어때요? 새삼 감사하게 되지 않아요? 선선한 아침 저녁이 그 혹독한 여름을 지난 만큼 더 감사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감사인 것이죠. 제가 가끔 저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괴로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공포심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보이던 것이 내일 안 보여져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정말 공포거든요. 저도 그 시절을 지나왔고요.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큰 고통을 맛본 만큼

천국의 기쁨은 더 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잖아요. 천국에 어디 장애가 있습니까? 그 늙고 젊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걸 보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에요. 아름다움입니다. 환희고 빛이에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있는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계세요? 남들보다 힘드십니까? 천국에서는 그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으면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름 고생 많으셨고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3328님이 신청곡 사랑이 오셨네. 네, 스톤 게이지 뮤직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이에요.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빛으로 주님 오셨지만 세상은 믿지 않아요? 스스로 어둠이니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우리가 함께 방송가족이 돼서 나누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그래서 참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리는 것이고요. 2059님 사연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방송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참친구에서도 듣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목사님 늘 관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59님 사연. 아이, 그럼 들려드리죠. 네, 우리 피디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많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데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왜 안 보내주셨나요? 네, 그런데 대부분이 이러셔요. 방송을 들으시지만 사연을 실제로 보내주시는 분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아주 낮은 비율이에요. 제가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듣기는 많이 들으시는데 사연 보내주시는 분은 적을까? 일단 엄두가 잘 안 나요. 네, 방송국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다는 게 엄두가 잘 안 납니다. 아, 이 정도의 문장, 이 정도의 길이로 보내줘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일에 바빠서 마음은 있어도 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 짧은 문자 그냥 보내면 되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선 부담 가지 마시라는 말씀 드려요. 그냥 신청곡 띄워주세요 라는 말씀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보내는 사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벼운 인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사가 얼마나 다른 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사연에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 찬양 신청하는 이 사연에서도 너무나 많은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왜 좋아하시는 걸까요?

모든 게 다 귀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 행복자이고 성공자이고 복된 사람들인 거죠. 2059님이 다시 한번 사연을 통해서 일깨워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햇볕 쏟아지는 벌판에 한 그루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강건한 가지와 넉넉한 잎이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풍성한 가림막이 맑은 바람결과 함께 정말 좋은 쉼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먹이를 찾느라 종종 걸음하는 비둘기 한 떼가 농부들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 안에 마음 열어 바라보면 참 평화와 넉넉한 안식을 보게 될 겁니다. 지명현님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Revolut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네, 방송가족의 시간 매월 마지막 주에는 원로에게 길을 묻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평생을 군과 민간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 오신 분이십니다. 육군 군종 30기로 전역하시고 민간 목회 사역까지 은혜롭게 마치신 내동제일교회 김상욱 원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삶과 또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육군 군종 30기로 전역하시고 민간 목회 사역까지 은혜롭게 마치신 김상욱 언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목사님 따뜻한 인사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육군 군종 30기로 임관하여 백골부대를 위시한 각급 부대에서 군종활동을 하다가 육군통신학교에서 1985년 육군소령으로 예편해서 대전 내동 지역에서 내동제일교회를 개척해 27년 동안 사역하다가 2012년 5월에 원로목사로 은퇴한 김상욱입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군 현역 시절부터 원로 목사가 되어서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독교의식 집전 목사로 33년 동안 3만 5천여위의 군경 합동 안장식을 집례했던 것을 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또 군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됐을 줄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올해가 벌써 광복 81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더욱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지난 8월 13일 한국 군목회 주최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광복 81주년 및 건국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과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친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잘 보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나라를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1973년에 군종 목사님으로 입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1: 예.
0: 네, 젊은 날 나라를 위해 군종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예. 피 끓는 젊은 청년들이 국민의 의무로서 군이라는 조직 속에 들어가 갇혀 생활할 때 얼마나 저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함 속에서 생활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슴에 복음을 들려주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자는 강한 소명이었다고나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또 이 순간에도 최전방과 또 전후방 각지에서 우리 장병들의 신앙을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 후배 군종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네, 선배로서 후배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전후방 각지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후배 군종 목사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군종 선배인 저 김상욱 원로 목사 인사드립니다. 무형 전력, 곧 신앙 전력을 극대화하여 사생관이 확립된 장병들을 만들어 놓으면 백전백승의 강군을 만들어내는 그 힘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군종 목사님들 화이팅!
0: 네, 후배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이 시간에 우리 군종 목사님들을 위해서 짧게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산하를 누비며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땀 흘리며 수고하시는 후배 군종 목사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주와 손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전국에 또 흩어져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군종 모든 목사님들 정말 축복하고요. 우리 국군장병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1: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 고향이 충북 영동군 상촌면 산골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위의 누님을 따라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봤었는데 여느 모임하고는 달랐습니다. 계속 다니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기동학생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움 속에 대학을 나고 총신신대원을 나와서 군종 목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985년도에 군생활을 마치시고 민간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일반 목회를 하시면서 달랐던 것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1: 군에서의 목회는 항상 가두리 어장, 황금 어장이라고 하는데 병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그런데 일반 목회는 개개인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났고 어려웠습니다.
0: 내동제일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내동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은퇴한 지가 14, 5년 되는데 항상 생각나죠. 그 어려운 얼굴들 생각하면 잊힐 수 없는 저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가족 다섯 명이 시작해서 일을 거둔 27년 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사로 추대받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가족 다섯 명으로 시작한 우리 내동제일교회 목사님의 그만큼 기도와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동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 성경을 알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다면 이 시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우리 교회가 배금 사상에 너무 경도되어 있지 않나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자체가

0: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잖아요. 모든 미국 돈에는 트러스트 인 갓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 갓 GOD 앞에 L자를 하나 붙여서 트러스트 인 골드 황금을 신뢰한다라고 전락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Our daily bread라고 했습니다. Give us.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배금 사상보다는 주의 복음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숭인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1: 네.
0: 공부를 마치고 숭인교회에 들어갔는데 너무 신경을 써서 눈이 나빠졌어요. 너무 눈이 나빠져서 미국의 최고의 의사까지 찾아가서 검진해도 이건 희귀병이 때 고칠 수가 없다고. 그 아들의 아픔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정상으로 된다면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 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아드님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셨군요.
0: 네.
1: 사랑하는 아드님의 또 시력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거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 아드님이 또 건강하게 지금 목회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시간 우리 아드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0: 아들아, 눈이 나쁜 것이 영안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영안을 밝혀서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밝은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빠가 요한 목사를 많이 사랑한다.
1: 아드님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아드님 목사님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0: 만 85세.
1: 정말 너무 정정해 보이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정정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 오셔가지고 간증 나눠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33년 동안 장병들의 기독교 의식 합동 안장식을 집전하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안장식을 꼽는다면 어느 것이 있을까요?
0: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도서관에서 불을 질러 구하기 위하여 투입되었던 경찰들 7명이 순직했던 것을 안장한 것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46용사의 안장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천안함 46용사나 부산 동의대에 투입되었던 경찰관들의 화재 사고나 피 끓는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고 같이 울고 같이 고통을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 네, 목사님의 따뜻한 섬김과 또 사랑을 통해서 가족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이 나라를 세세뭉투록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귀한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은혜롭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또

0: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더욱더 영과 육에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평안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를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꺼내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고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바울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 같은 곳에 세워졌고 그 교회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또 성경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들은 수십 명에 불과하고 우리가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울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집을 짓고 로마 제국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을까 하는 의문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무더위에 서서 앞으로 10년 후면 대부분 배우로서의 길을 포기하거나 다른 생업을 하게 될 저 무명의 배우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좀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을 받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 이런 건 소소하게 알지만 실제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소외된 사회가 사실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제 고민이고 제 시대적인 고민이었지만 여전히 40년이 지나갔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빌립보서에 쓴 편지를 보면 짧은 인사말 다음에 바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무시한 그러한 리더가 아니었고 또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화초를 하나하나 심고 가꾸고 매일 문안하고 물을 주고 교제하듯이 인생의 스토리를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삶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는 시제로 보면 제가 시제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몇 명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뭐 지금처럼 규모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십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증언할 복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귀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좀 안정되거나 평안하거나 빛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계신가요? 생각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갖는 인생은 가난한 영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비유와 설교에서 우리 이 점을 확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과연 배부른가 가난한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창립기념 사역 중에 선교에 대한 부분에서 서서평 선교사의 다큐멘터리가 정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방송국에 부탁을 해서 상영회를 했습니다. 서서평 영화를 보면서 일견 마음으로는 좀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부모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모여서 제가 좀 실망했고요.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다큐멘터리 영화 내내 전

사실 울었습니다. 조선의 척박한 땅, 먹을 건 감자밖에 없고 옥수수 강냉이밖에 없는 그곳에 이 어린 청년이 와서 평생을 어렵고 힘든 이들, 특별히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안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또 교육을 시켜서 결국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여성 리더들을 길러냈던 그분의 아주 분명한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게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걸어간 족적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간 족적 때문에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이 울리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주 딱 그 타이밍과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구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쓰이는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간구는 우리가 흔히 예배 중에 쓰는 이런 의식적인 기도와는 다른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로 쓰이는 용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간구로 번역한 이 헬라어는 간절함이 담겨있는 청원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아주 구체적인 상황. 지금 가사에 나오지만 지쳐있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못난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좀 불편하고 좀 나를 좀 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너무 절절히 간절하기 때문에 간구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시하지만 소중한 사람, 다른 사람은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품고 알아보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정의할 때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정의해드렸습니다. 영어 단어로 아주 쉽게 Changing Future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21세기에 우리 대전에 있는 또 고급 아파트 지역에 있는 저희 성광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로마 제국에서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노예들이 주축이 되었던 초기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개척했던 그곳에서 이미 미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 점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들어간 모든 도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할 시작한 모든 국가는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척박한 땅, 조선 땅에 소서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와서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짐승과 같고 노예와 같던 삶에서 인격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이미 미래를 변화시킨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딜보 교회를 향한 또 바울의 사역들의 특징을 제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째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간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된 삶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즉 거룩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의 일에 참여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인 참여로 번역했고요. 이전의 번역, 개역 성경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 이 헬라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좋을 텐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일종의 파생어입니다. 이것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하는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냐면 동료로서, 즉 동역자로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각각 의리되어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교제와 이 사귐과 이 참여는 공유하고 동료적인 사귐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서서평 선교사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으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는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리라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는 가능성,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리라는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가능성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역 배우지만 그래서 그 짧은 연기도 대사 한마디도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 그것도 잘못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뭐 감독이나 여러 사람한테 눈물 나게 혼날 때도 있지만 또 좌절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은 배우가 주는 현재의 대가가 아니고 장래에 줄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일해도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고 또 잘못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뭐 다른 사람의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너무 못나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는 이 가능성은 요즘 용어로 극대화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배우로서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혼나고 눈물 짓고 내가 보기 싫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배우로서의 존재감을 점점 더 커가게 할 수 있습니다. 혹 그가 유명한 스타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조구하는 누군가, 어떤 전문가든지 어떤 팬이 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복음의 길에 매번 참여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든지 교회 안에 등록돼서 이름을 갖고 있든지 흔적은 갖고 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쁠 때 뭐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내가 못나 보일 때 인생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미래가 바뀌고 그 교회가 바뀌고 그 교회가 있는 도시에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이루는 것은 매일매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이것들을 이루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시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저울에 달아보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간 다음에 그 길 끝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 부르고 한자어로 재림, 다시 제자를 써서 쓰죠. 이것은 언제 심판을 하고 그 심판을 누가 구원받나 이런 부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믿음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내 믿음의

분량과 내 신앙의 열매를 재본다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교회 공동체는, 이 구원의 사역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나요?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는 첫 번째 다섯 개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때로는 적게 모일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든 아니면 좀 일찍 돌아가시든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교회는 완성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 신앙인들의 표준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라는 개념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신다고 고백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의 전략이, 또 유능한 사람들이 교인이 돼야, 유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던 때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입니다. 왜요? 교회 성공하는 것이 왕도 되고 황제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세를 그렇게 봅니다. 중세는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어둡고 부패한 시기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 사람은 매일매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노래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행복한 꿈을 꾼다. 배우가 되는 미래의 꿈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가사이기도 하고, 또 요즘 청년들 20대와 30대가 겪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좌절이기도 합니다. 힘겨운 날이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달려가는 중에 있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성광교회가 미래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일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만둡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눈물 나도록 정말 실망할 때 우리 그만둡니다. 너무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만둡니다. 내가 못나 배우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열등감이 아주 지적되거나 자존심 상할 때 우리 그만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서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별 도움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내가 지금 별 할 상황이 아니지만 복음의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0대 신앙생활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은 교회 매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새벽 지켜야 될 때가 많았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뭐 주일 저녁 다 일이 있고, 토요일은 물론 주일을 많이 준비합니다. 월요일 빼고는 매일 교회 가서 청년 시절에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좀 힘들 때도 있고 정신없어가지고 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일종의 경건한 습관이 지금의 저의 인생을 이루었다고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귀한 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함과 영원함입니다. 썩어질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쌓아놓는 우리가 거룩함과 영원함이라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을 취하는데 그리 간단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국에 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말씀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지만 때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시죠. 제게도 참 특별한 찬양이 있는데요. 살면서 어려운 시간을 마주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대선배님께서 찬양의 가사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 구절이었는데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선배님의 마음과 기도가 담긴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당시 제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결국 그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혹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릴 찬양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곡,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릴게요.

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이 방송 듣고 계실까 오늘도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면 되실까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376님, 여기는 동탄입니다. 극동방송과 늘 함께하는 애청자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신청곡 주님의 숲이라고 적어주시면서 고난의 시기를 겪고 우리 가족 주님의 숲에서 평온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기도의 마음이 담긴 신청곡 같습니다. 소망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고 함께 기도할게요. 운동도 즐겁게 하시고요. 잠시 후에 신청하신 찬양 들려드릴게요. 2221님, 저는 전도서 12장 말씀 필사하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는데 복된 주일 알차게 보내고 계시네요. 2302님, 부천에서 듣고 있어요. 주님만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시면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신청하셨어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조수아의 목소리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으시고요. 이어서 김대환의 음성으로 주님의 숲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047님, 자주 가던 카레집이 8월을 끝으로 장사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엄마와 함께 가게에 가서 마지막으로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셨겠지만 훗날 어머님과 우리 따님에게 참 행복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9601님,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절을 부르신 곳으로 사람들을 간호하러 출근 중입니다. 교대 근무에 피곤하지만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와, 믿음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톤 김민성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담대하라.

네, 7770님, 인천에서 듣고 있어요. 어제는 친정아버지께서 주님 품으로 가신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신앙으로 제가 잘 사는 모습 보시면서 웃으시는 얼굴이 떠올라 많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고백하신 대로 아버님께서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늘 기도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리움의 시간도 은혜와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신청하신 찬양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곧 다가올 9월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치는 바람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외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지방도시 곳곳에 화려한 찻집과 또 오락시설과 백화점 같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차마 그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북녘 주민들의 씁쓸한 발걸음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 앞을 지나치면서도 당장의 생계가 아쉬워서 한 번조차 누려보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북한 지방도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시간 외형적 발전이 도리어 계층 간의 벽을 더 높게 만드는 저 북녘 땅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땅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또 물질의 복을 공평히 누리면서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을 품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럼 오늘 순서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방익수 목사님의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또 그 땅에 남겨진 우리의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북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북한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평양을 함락하라. 2004년 중국의 한 장소에서 모퉁이돌 선교의 선교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양을 함락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사들이 북한의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북한의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제게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북한도 남한의 행정구역과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함경도를 함경남북도로, 평안도를 평안남북도로, 황해도를 황해남북도로 나누어 14도시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12개였기에 12도시로 정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 선교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역을 나누는 것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들이 북한 성도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주소와 모이는 숫자 등 상세하게 적힌 성도들의 명단을 말하는데 어떤 분은 36, 또 다른 분은 20, 또 어떤 분은 30명. 발표하는 내용들을 들으며 와, 이렇게 되면 12개 도시에 120개 교회는 머지않아 세워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북한에 개척되는 교회의 수가 급속히 많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북한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조그만 빨간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스티커가 북한 지도 전역에 붙여지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께서 평양을 함락하라고 하신 것이 북한의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활발하던 북한 지하교회 개척 사역이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면서 북한은 곧바로 국경을 봉쇄하였습니다. 그 일로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오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돌아갔던 성도들이 오갈 수 없게 되고 밖에 나왔던 북한 주민들도 몇 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면서 북한 성도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를 통한

0: 알게 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북한 내부에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얼마 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3명의 사역자들을 통해 세워진 지하교회 개척 명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에도 26개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올해는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사님, 훈련을 시켜서 북한으로 돌아간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북한 지하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북한에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가족을 중심으로 3, 4명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많게는 20명 되는 지하교회도 있습니다. 삼엄한 감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북한 지하교회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더 많은 북한 지하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해방 전부터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가는 구루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를 전후해 식량을 구하러 나왔던 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불길처럼 타올라 해방 전 3,089개였던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의 문이 열려 모든 백성이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북한의 굳게 닫힌 문이 열려 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이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더욱 힘써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닛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에 세워지고 있는 지하교회 개척에 관한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김대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북한의 군 단위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원 항목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면제를 받은 진단, 수술, 치료 장비로 규모는 약 1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이송 방법과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열릴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단계라고 통일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두고 우리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정권을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소리 모두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병들고 가난한 주민들에게 대신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어느 정치적 입장을 가졌는지 그것이 도움받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고 돌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누가복음 10장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보상이나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와 진실, 책임이 함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한국 의료 지원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그 필요성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가 실제로 어느 병원에 전달되는지, 특권층이나 군 관련 기관으로 전용되지는 않는지, 평범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원 품목, 예산, 전달 경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 당국에 상응하는 평화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대북의료 지원과 별개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원칙은 분명합니다. 정권의 불의에는 책임을 묻되 주민들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지원에는 문을 열되 검증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100억 원의 의료 장비가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상처를 치료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에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남북의 의료진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교류, 협력을 이루어 가도록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끊어진 소통의 고리를 잇고 무너진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감정적인 찬반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원이 바르게 전달되도록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상충이 되는 현실을 두고 지혜롭게 접근하는 도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에는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고 북한 당국에는 주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변화를 허락하시며 한국교회에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품고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기도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북한 주민을 마음가운데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가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복음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나 위에는 정반대의 문을 엽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이 아파본 사람이라고 말이죠. 치유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치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곡,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마라나타가 노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의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권력으로 바꾸지도 마십시오.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동행자는 드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정답보다 이해를 갈망하지요. 설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설교보다 함께 울어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리컬러의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가이 펜노드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문용택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연기하는 무대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면은 박수를 받지만 영혼은 죽고 맙니다. 치유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찾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추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무척 뜨거웠던 이번 여름의 무더위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달라졌지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더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그 기세가 점점 꺾이고 있지요. 낮의 길이도 점점 짧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나요? 점점 낮은 짧아지고 밤은 길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낮도 밤도 시간을 모두 다스리지요. 그래서 더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가을이 오고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지고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양을 들으며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멈추지 않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찬양을 들으며 멈추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봤나요? 맞아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절이 바뀌며 여러분의 옷차림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지요. 맞아요.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또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이제 9월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선선한 가을이 오겠지요.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어도 예수님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말이지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0: 시비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꽃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3: 야고보서 4장 6절.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3: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3: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3: 주신다 하였느니라.
2: 다시 한 번 더.
3: 야고보서 4장 6절.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바로 교만, 겸손, 은혜이지요. 먼저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건방진 태도를 말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마치 풍선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른 것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요. 게임이나 운동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 거봐, 내가 최고지? 너희는 나 없으면 안.

0: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을 뽐내며 다른 친구를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해요. 교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지요. 공부나 어떤 일을 잘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은혜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건강, 지혜, 감사하는 마음, 마음의 평안, 기쁨,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여러분은 어떤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모습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함께 다짐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보기로 해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도우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야기의 제목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뉴기니 섬을 지도에서 찾아보았었지요. 뉴기니 섬은 태평양 남쪽 바다, 호주 근처에서 찾을 수 있는 커다란 섬이었어요.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름을 바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들었지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나 지나야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맞아요. 바로 1년이에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일은 병원도 의사도 없는 뉴기니 섬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 이야기를 들었지요. 엄마는 빌림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밭에 가서 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돼지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기도 했지요. 친구들, 그 아기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1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요? 오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친구들, 다행히도 아기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1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이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지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1: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올리오파. 올리오파가 좋겠어요. 우리 아기는 이제 올리오파라고 부릅시다.
0: 올리오파? 네, 좋아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올리오파야 잘 자라렴. 부모님은 아기에게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사는 뉴기니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도록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놀라지 마세요. 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일 나쁜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 그 사람을 싫어하는 누군가가 몰래 마술을 거는 게 분명해.
0: 이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악령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리오파도 자라가면서 악령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어요. 악령은 너무 무서워. 악령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뉴기니 섬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올리오파는 달 밝은 밤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강을 따라가며 늦게까지 놀았어요. 올리오파는 달이 밝은 밤에는 악령이 따라온다고 해도

0: 있고 자신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밤이면 올리오파는 자기 오두막집 불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아주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며 얘기해야 했어요.
1: 아버지, 오늘은 어디에서 사냥을 하셨나요?
0: 올리오파가 밤에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는 이유는 무당이 몰래 가까이에 와서 쇠 깡통 속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올리오파는 그런 나쁜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를 잡히고 싶지 않았어요.
2: 아, 아빠, 아빠, 너무 아파요.
0: 어느 날 올리오파가 심하게 아프자 부모님은 즉시 무당을 불러왔어요. 무당은 돼지와 개의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팔에는 쥐 가죽을 두르고 머리에는 초록색 풍뎅이와 새 깃털로 꽂아 만든 띠를 둘렀어요. 무당은 돼지를 죽여 그 피와 어떤 잎사귀를 섞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대나무침으로 올리오파에게 주사를 놓듯 찔렀어요. 무당은 올리오파가 곧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2: 아빠, 너무 아파요.
0: 무당이 한 행동은 오히려 올리오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올리오파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올리오파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혜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과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난 인생의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깊이 숨겨놓은 눈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문득 찾아오는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에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어서 39장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저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간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처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다루시고 또 내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에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깊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에서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형제들은 서로가 품은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과 지독한 죄책감에서 신음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떠남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났을 뿐 아니라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과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뭐 결혼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인생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에르는 악함으로, 이 성경에는 엘로 되어 있죠.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둘째 오나니가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이 죽고 자손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이 둘째의 아들이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잇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족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악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아먹는다고, 다 말이니까. 예. 근데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렵죠.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이 아둘람 근처인 거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도시 혹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허무하고 실망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쓸쓸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곳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서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상처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곳으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불편해서 떠났는데, 피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편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삶이 더 어렵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떠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한번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품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 스카라고 하는, 영화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이 T로 바뀌면 스타, 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줄기를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줄기, 언약의 줄기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잠깐 돌려서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 다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곧단 나와의 시집을 왔건만 남편 에르는 일찍 죽었습니다.
시동생 원한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셀라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약자로서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분명 이 가문에 언약에 참석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떼를 깎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절망으로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창녀의 노을로 얼굴을 가린 채 유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앉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녀와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가질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신분의 상징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징인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 잠자리를 가지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의 이러한 속임수와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현장, 그 더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줄이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에 대해서 훗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추며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압 땅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땅에 우상을 섬게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 그가나 붙들고 룻을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말이 결단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룻기 4장 12절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시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비참함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는 그 장엄한 명단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인생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고 저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말이 마지막 붙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 언약의 축복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의 결단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다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며 가난의 풍속에 풍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 다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여러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싶으세요? 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지우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요, 시간이 흘러서 세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엄격한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다는 가장 극형인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형 집행장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유다를 향해 조용히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낸 한마디 고백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다카 민멘니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 일반적인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요,

0: 옳도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 넌 아무런 의를 만들 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기 힘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완전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11편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피해도 적군들이 자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살피시고 의인을 지켜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처럼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르며 그분께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며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 띄워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염려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나는 편히 쉬고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 예수 넓은 품에 조지 비브루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조수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써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다음 띄워드리는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홍재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좇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좋은 씨앗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나의 믿음 약할 때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안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아멘.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하나님,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훗날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마라나타의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사람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마음의 깊은 한숨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좋아하실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많은 찬양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연히 SNS에 올려진 글을 보고요. 마음이 속상하고 또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한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다 믿음이 갔는데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고 피하게 된다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한 이야기처럼 너무 무한하고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많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신용이 되고 그리고 신뢰가 되길 소원하면서요.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이길승의 달마가 내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 나눠갔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하나 투명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내가 깨어서 살지 못함을 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신호위반 끼어들고 욱하고 소리 지르고 이 모습들 아마 옆에서 너 아니야? 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가락질할 때 네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고요. 이 시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며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면서요. 나는 없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죠? 지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웅재의 찬양으로 그리고 초롬의 내 맘이 낙심되며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찬미월십에 민호긴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로 드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찬송가만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작곡된 곡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데니스 저니간이 오랫동안 자신의 내적 갈등 또 죄의식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전부 all in all이 된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썼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나눌까요? You are my all in all. 함께 연주로 들으면서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He hided my soul 게이 팬러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Trust and Obey 에런 더월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자 61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이자 61과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지금은 나는 믿네 남미월십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고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보다 나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께 fix on eyes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라토 뮤직의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는 친구 송정미였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씨.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합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드러나고 있나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표적들, 우리의 삶이 이 표적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도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자인데 병든 사람 앞에 주저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주저하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이런 표적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일이기에 좀 더 용감하게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에 요단강 갈라지는 거 기억하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었을 때 물이 쫙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을 안에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귀한 찬양과 많은 이야기들 통해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보살핌의 윤리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하버드 대학의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윤리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공평의 윤리이고 또 하나는 보살핌의 윤리이다. 현대인들은 항상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부의 분배도 공평해야 하고 인종차별도 없어져서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자기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남이 자기보다 더 가진 것은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한 완벽한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 여하에 따라서 혹은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 등의 이유 때문에 항상 자신보다 더 많은 돈과 권력, 인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공산주의는 억지로 공평한 분배를 제도화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평의 윤리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더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들에게 나눠주고 보살펴주는 보살핌의 윤리 혹은 섬기는 리더십을 장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가진 자들의 것을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스스로 사랑의 마음으로 못 가진 자를 섬기게 하자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데일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승리의 박수를 보내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일을 금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다. 제자들도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자들은 어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여러 사람 앞에서 실패했던 자신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없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주님의 날카로운 꾸짖음에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영적인 무력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영적인 성공을 누리는 다른 사람을 회방하려 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승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더 쉽다.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답

야훼,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이때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는 말로 그들을 납득시키셨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승리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주제별 모범 기도문 가운데서 자녀의 학업을 위해 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만상을 잊게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순종함을 인하여 이 가정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정에 기업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아이들이 이 세상 그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이것을 알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앞에 놓고 학업에 전념해야 할 때임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단지 세상 명예와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충실하고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목표로 공부하고 진학할 때 다니엘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의 성과 있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고 성실하고 꾸준히 참을성 있게 학업에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사사기 3장부터는 마치 영웅전을 보는 것 같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첫 사사인 온니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8년간 받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만연해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이후에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너무도 크고 두려운 것이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절명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안에서 이스라엘이 당했을 고난이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과정에서 회복의 길은 오직 하나, 철저한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위기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념과 푸념을 하며 기도하지 않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첫 사사가 세워진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평안과 지혜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기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곳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복 삶으로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내일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 20세기 영국의 여성 작가이자 선교사였던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Hind Speed on High Places, 직역하면 높은 곳에 있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죠. 시편 18편 33절과 하박국 3장 19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험한 길을 없애주신다는 의미보다 암사슴처럼 험한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에 더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내고 다음 발을 내딛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라는 책 제목에도 하나님 제 삶의 험한 산길을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험한 산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한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자라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손님이다. 이 말처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 첫 곡은 미국의 합창음악 작곡가이자 편곡자인 루스 일레인 슈람의 성가 목마른 사슴입니다.

미국의 성가 작곡가 루스 일레인 슈람의 성가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102번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의 눈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히 시대 1726년에 작곡되어 그해 8월 25일에 초연되어진 곡입니다.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악장부터 4악장까지는 설교 전에 연주되는 제1부이고 5악장부터 7악장까지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입니다. 1악장은 긴 서주에 이어서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당신의 눈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고 그들을 거의 멸하셨으나 행실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단단히 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우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어리석은 결심으로 그분에게 맞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긴 형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모든 개선의 의지가 물러간다면 그분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길 잃은 영혼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길들이려 하시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 어두운 곳에 버리십니다. 이런 내용의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알토 아리아입니다. 안타깝구나. 해악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한 영혼이여. 벌을 받으면서도 고집스럽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영혼이여.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알토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 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3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호의가 너를 회개로 이끌려 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진노와 계시의 날에 너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고 있노라.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4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굴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아리오소였습니다. 다음 5악장부터는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인데요. 테너 아리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라. 너무 자신만만한 영혼이여. 생각하라. 내가 달게 받아야 할 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내가 납덩이 같은 발로 걸으니 분노가 너를 더 무겁게 치기 위함이라. 이런 가사로 노래하는 5악장 테너 아리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설교 후에 연주되는 제2부 첫 번째 곡, 5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알토 레치타티보입니다. 기다림에는 위험이 숨어있다. 너는 시간을 낭비하려느냐. 한때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은 너를 그의 심판의 자리로 쉽게 이끄신다. 그렇다면 회개는 언제 하려는가. 시간과 영혼을 나누고 육신과 영혼을 나누어야 할 때이다. 아, 눈먼 마음이여, 부디 돌아오라.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시간을 맞이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6악장 알토 레치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오늘 살면서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오기 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고 건강하고 기운찬 사람도 내일이면 병이 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육신과 영혼은 불에 타야 합니다. 도우소서, 오 주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오늘 당신께 가게 하소서. 재빠른 죽음이 불시에 닥치기 전에 그 순간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나의 귀향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102 헬 다인의 아우겐세헨 나흐뎀 글라우번 주여 당신이 찾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102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모차르트의 성가곡입니다. 쾌헬 257 크레도 미사 중에서 3악장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는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을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사곡의 3악장에 많이 쓰이고 있죠. 사도신경 내용을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차르트의 성가곡 쾌헬 257 크레도 미사 중에서 3악장 크레도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낮은 골짜기를 지나간다. 한나 허나드 여사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요. 영적인 성숙은 언제나 고난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험한 산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암사슴과 같은 발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찬송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찬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찬양의 제물로 가장 많이 드리는 찬송 중 한 곡.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데 죄를 범한 인생들은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창조의 섭리대로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코리아 남성합창단의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그 어떤 음악 작품보다 더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오라토리오를 성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칸타타와 달리 텍스트를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13번 합창은 일부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장엄한 합창곡인데요. 이 곡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찬송이 저 높고 푸른 하늘과입니다. 영국 시인 요셉 에디슨이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을 재해석하여 만든 시에 천지창조 13분 합창곡을 발췌하여 만든 이 귀한 찬양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릴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진화론 학자들을 동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화 속의 한 신체로 만들어버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용원 목사님의 시에 고신대 교수이며 삼일교회 장로이신 김정일 교수가 작곡한 찬송 창조의 주 아버지께를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찰스 2세가 시를 쓰고 미국 감리교 신자였던 조셉 홀브룩이 작곡을 한 찬송 오 만세 반석이신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뜬구름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깨어서 지키시며 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빛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커스테트 목사의 이 고백이 저와 방송가족들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오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850년 세실 프랜시스 윌리엄 알렉산더 목사와 결혼을 하게 된 알렉산더 여사. 평생 교회 학교 교육에 헌신했던 여사는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찬양을 통하여 가르치기 위해 연작으로 찬송기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 중에 한 곡이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이 찬송은 독일 태생으로 궁중시인 사서 문서국 장관직을 지내며 주옥같던 찬송지를 쓴 게오르고 노이마르크의 찬송입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가지고 가던 중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몇 년 동안 유리결식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였고 후에 또 한 차례 실명하는 불운을 겪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신앙 안에서 주옥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긴 분으로 유명합니다. 너무나도 품격이 높은 귀한 찬송인데요. 요벨스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레오네 선생님 문을 닫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Isaiah 49 verse 15.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Amen. 해피 로드스 데이 에브리원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어요? Hope you had a wonderful service from wherever you are,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혹시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Sometimes when prayers seem unanswered or difficult seasons continue, we may feel forgotten, right? 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But today, God speaks directly to that fear through Isaiah 49:15.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그 마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men. What a beautiful promise. I will not forget you. 네, 이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Today may we rest in the assurance that we are seen, we are known, and we are remembered by God.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알고 계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안에서 또 함께 우리 praise 했으면 좋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Isaiah 49 verse 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Isaiah 49:15. Amen.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림받고 잊힌 것처럼 느끼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합니다. God answers their pain with the tender picture of a mother holding her chil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대답하십니다.

0: 말씀입니다. 어머니조차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A mother may somehow forget, but God says I will not forget you. Sometimes God may seem silent, but silence does not mean absence, right? Waiting does not mean we have been forgotten.
1: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침묵이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림이 우리가 잊혔다는 뜻도 아닙니다.
0: Even when we cannot see his hand, we can still trust his heart.
1: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 결코 잊힌 존재가 아니란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 We are never forgotten by the God who calls us his own. Amen.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Let this word remain in our hearts.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며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So whatever we may face today, may we walk with this quiet confidence. We are remembered, we are held, we are deeply loved by God.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고 또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으며 또 주님께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묻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I will not forget you. I will not forget you. Amen.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today.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and blessed week, everyone. And please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서 노벨 본인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죽음의 상인,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어 부자가 된 자가 잠들다라는 섬뜩한 부고 기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사를 마주한 노벨은 자신이 누린 막대한 부와 권세가 오직 파괴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에 깊이 전율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은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서 인류의 평화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노벨상을 제정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영향력 이런 것들은 결코 나 혼자 취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해치거나 이기적으로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라고 맡기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일의 세상의 빛, 신은영의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미련하고 악한 청지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늦게 오실 거야,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들, 자기 밑에 종들을 막 때리고 불성실과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청지기가 미련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는 주인에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곁에 이웃과 나누고 섬기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미련한 청지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의 섬김, 찬양하는 사람들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두 개의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바로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고 장사해서 남김없이 이웃과 주인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 돈을 땅에 깊이 파묻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셨을 때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아무것도 나누거나 수고하지 않은 것을 책망받으면서 어두움에 쫓겨나게 되죠.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 지식, 권세, 달란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취하고 살면서 은밀하게 감추어두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곁에 이웃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좀 써라 하고 주신 은혜의 도구, 꼭 기억하세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맡겨주신 분량대로 반드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 네임의 목마른 사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장한의 종의 노래, 이니스네임의 목마른 사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잠언의 현자 중에 아굴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사실 인간은요, 물질이 풍성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자기 실력으로 얻은 줄 착각을 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마시고 나 혼자 취하면서 이기적인 삶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신실하지 않은 종 역시 주인이 더디 온다는 핑계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압제했다는 것이죠. 권력인 줄 알고. 혹시 우리가 그런 악한 종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쾌락에 취해서 영적 잠에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그 이웃들에게 나누며 겸손히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섭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돌보며 주님 뜻대로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소리엘의 오병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권세와 물질, 부귀를 다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는데 가난한 사람의 온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암소마저 뺏어서 잔치를 벌였던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이기심을 날카롭게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수많은 소유를 주신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힘없는 이웃을 짓밟거나 혼자 취해서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유는 약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이웃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태의 권세와 자원들과 어떤 소유, 그런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한 왕국을 세워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워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하신 위탁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위해 살며 복음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온기장이의 마음이 상한 자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고 옹기장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간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부자는 속으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면서 혼자만의 쾌락과 안락에 취해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이웃과 나누거나 또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곡간을 짓고 마시고 취하는 데만 골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은 내 이름으로 된 곡간을 가득 채우고 혼자 누리고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언덕에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을 담당하는 우편 지배원 요한은 젊었을 때부터 10년이 넘게 같은 길을 다니며 편지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이사이 비어있는 황량한 들판을 보고는 야, 10년째 이 황량한 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 자신의 인생 같아서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득 이 들판을 바꾼다면 내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다음날부터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요한이 다니는 길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꽃이 피고 지면서 황량한 들판을 아름답게 수놓았고요. 이 꽃을 보며 요한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또 꽃씨를 뿌리는 요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꽃씨를 가지고 다니며 뿌리기 시작했고요. 마을은 몇 년 사이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백유자 여러분 어떠세요? 꽃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면 남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남들에게도 그렇겠죠. 날 변화시킨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듯 삶을 통해 그 씨앗을 이웃과 뿌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천국의 씨앗 배주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새벽부터 우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그냥 길가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계절이 바뀌면서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황량한 들판이 아름답게 꽃으로 수놓은 거를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 이 꽃의 향기가 그죠? 아,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희망과 사랑과 이 꿈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이 길을 따라 뿌린 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희망을 심었고요. 비전을 심었고요. 미래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아,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전을 받더라고요. 아, 나도 한번 이 씨앗을 뿌려서 꽃을 피워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화분을 받잖아요. 그럼 그 화분을 잘 지켜내지 못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물 받은 거를 몇 년째 키워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주변의 지인들의 찬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신경 쓰고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받았고 또 누군가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의 밭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언제나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찬양입니다. 히스플랜 찬호울이 부른 너는 꽃이야. 이 가사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겠죠. 그 사랑의 고백을 저도 이 찬양에 실어서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에게 고백했습니다. 심쿵 하셨나요? 아, 정말 흐뭇해지는,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죠? 제가 꽃을 주제로 한 찬송가와 찬양들 이어드렸습니다. 선곡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꽃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내가 거두는 아름다운 꽃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의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그리고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다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감정들을 만나죠.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떠올리며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후회하는 밤이 있고, 오늘이라는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평안을 놓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염려하기보단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좋은 영의 때가 되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윤진의 내 삶의 소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리스탈 루이스의 Come Just As You Are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우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반동현의 오직 그분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윌슨의 My Jesus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편안한 잠을 주무시나요? 아마 이 시간에 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에 뭐 깊이 들지도 못하고 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요. 또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믿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족한 또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에도 있지만 이 히브리 민족들의 인사 샬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 내 걱정, 근심,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또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북녘의 동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전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사항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은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들 문자로 또 응원의 메시지 기도와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같은 마음을 함께 또 품어주셔도 좋겠습니다.

0: 김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국교회가 수많은 세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북한 선교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많이 헌신해 왔지요.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시대의 일꾼이 될 우리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참 다양한 기도와 헌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도운동 철야예배 때 간증으로 나눈 탈북민 김소연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김소연 자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 정착 5년차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구나라고 지나치지 말고요. 저런 고난과 저런 고통 뒤에 이런 큰 선물이 있고 이런 큰 아픔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주님을 알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에서 딸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 사망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시기였습니다. 미 공급으로 나라에서 배급이 지연되지 않다 보니까 네, 나라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딸이 태어났다고 옆집은 죽어가고 있는데 잔치

시를 지를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은 바람에 헤어지게 됐고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외가 쪽에서 지내다가 10살이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북한 땅에 홀로 남겨두고 탈북을 해버렸습니다. 쌀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쌀 한 숟가락이 귀한 시기였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 숟가락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더 밉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다리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촌 언니가 저보고 밖으로 나가재요.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됐습니다. 쭉 데리고 갔는데 철길 끝에 가니까 북한은 또 등이 없습니다. 전기가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두캄캄한 그 밤에 저를 데리고 가서 싸대기를 박는 거예요. 뺨을 치는데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때립니까? 모르니? 또 한 대 맞고. 왜 때립니까? 모르니? 발로 밟아놓고. 어린아이다 보니까 휘둘기며 휘둘리는 채로 그 철길에 부딪히면서 온몸이 멍들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발로 툭툭 치겠다 밥 먹을 때 그때 1초 안에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맞지 않으려고 항상 밥 먹을 때 툭툭 치면 바로바로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던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가 차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바람에 언니가 때릴 것 뻔히 알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오면은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지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마저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는 제 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친척집에서 얹혀 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불 떼고 밥하고 가마치 누룽지를 손에다 꾹꾹 주물어서 산에 땔감을 구하러 가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11살이 되는 해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싶어서 첫 탈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만강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잡혀버렸어요. 북한은 2006년도부터 어린 아이들도 감옥에 가게끔 법에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살아나오려면요. 친척들이 면회를 와서 영양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정말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매일 준다는 것은 옥수수 가루 10%도 안 되는 거에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소금도 없고요. 야채도 안 들어간 그런 죽을 줍니다. 그거 한 달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11살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성인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약한 자에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고요. 근데 병기가 막히면 제가 그랬다고 저한테 다 손을 돌립니다. 감옥 안에는 변기를 뚫을 수 있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붙어있는 곳이란 건 제 두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을 주물러서 뚫기 시작했어요. 팔꿈까지 넣으니까 뜰리더라고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똥을 뚫는 담당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팔이 썩지 않고 똥똑이 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들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감옥을 마감을 하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감옥 문 밖에 딱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함경북도 샛별이라는 곳은 영하 3, 40도 되는 날씨에 눈이 내려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얼굴에서 십자가가 터지는 듯한, 찢기는 듯한 그런 아픔이 몰려오고요. 너무나도 배고파서 허리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찢기고 아프고 하는데 갈 곳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힘들고 험악한 북한 땅에서 주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더 지옥이더라고요. 북한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 교육을 멈추지 않습니다. 북한 땅에서 독재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뇌 교육이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래 친구들은 저만 보면 돌팔매를 던졌어요. 나라 배신자, 반역자 주제에 어디서 납작을 쳐들고 다니냐고. 그냥 부모님을 찾아서 중국 땅에 가고자고 했던 그것밖에 없는데 나 또한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삼시세끼 배불리 먹자고 선택한 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돌팔매를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저희 동네에 늪이 있는데요. 죽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에 차고 배꼽에 차고 목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죽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 다시 한번 탈북을 해보자. 중국에 도착하니까 그토록 미워했고 또 보고 싶어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또한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지붕이 뻥뻥 구멍난 그런 집에 팔려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얹혀 살기가 너무 눈치가 보여서 13살이 되는 해에 근처에 있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니까 나를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13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됐고요. 이 죄인은 은인들을 만나서 중국인 신분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 아팠던가, 언제 내가 굶주림을 겪고 있었던가를 싹 다 까먹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오픈을 했고요. 한 달 동안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도박하러 다녔기 때문에. 마작하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명품에 빠지고 사치에 빠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내가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녔고요.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시계를 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명품을 차고 명품을 입어도 마음속에 공허한 그 마음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중국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가라.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 산을 거쳐서 강을 넘어서 탈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가. 그랬는데 두 달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병원에다 사직서를 내고 비행기 표를 바로 떼서 대한민국 땅에 날라왔습니다.

제가 샀던 명품 두 캐리어를 들고 제주도 공항에 딱 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국정원으로 연락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해서 국정원에 딱 들어가니까 못생긴 저희 엄마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엄마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온 날짜가 4월 25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날짜가 4월 25일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하늘에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9개월 만에 연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백악관도 미국을 상징하는 흰 머리 수리가 캐나다 기러기를 제압하는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서며 미중 관세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신의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취약한 배수시설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저지대 주택들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방도시에도 현대적인 편의 오락시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일부 계층만 혜택을 누리면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일부 학교에 총격범을 찾아 후추제를 발사하고 직접 충돌에 제압할 수 있는 방어 드론이 배치되면서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약 400톤에 달하는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기 위해 1,800명이 밧줄로 직접 끌어 이틀 동안 2m 넘게 이동시키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과 강한 성장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으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1년 9개월 만인데요. 금리 인상을 재개한 직후 곧바로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물가 불안이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 근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크게 높였고 내년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상향했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반면 가계 신용 잔액이 사상 처음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으로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제 캐나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경 대응인데요. 백악관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수리가 캐나다를 상징하는 큰 캐나다 기러기를 빙판 위에서 제압하는 사진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도 문제의 원인은 캐나다에 있다며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과 중국 등으로 대외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의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트남이 올해 상반기 중국과 멕시코, 대만 등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낸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베트남의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 약 15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도 12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결과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가 글로벌 생산기지 재편을 가속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2%인 반면 베트남산 제품은 6.5%에 그쳤습니다. 이런 관세 격차에 애플과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으며 중소업체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 폭스콘 등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둔 대기업들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압록강 범람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취약한 배수시설 때문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379mm의 비가 내렸고 구성에는 408mm가 쏟아지는 등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신의주 수문동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상당수 단층 주택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임시 대피소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4년 수해 때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가 외부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과 살림살이가 며칠째 물에 잠기면서 당장에 먹고 자는 문제뿐 아니라 물이 빠진 뒤 생활 터전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안남도 등 지방도시에도 맥주집과 찻집, 고급식당,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과 당구장, 노래방, 전자오락관 등 문화오락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대적인 시설들이 지방에도 생겨나면서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적어도 10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돈을 쓰며 시설을 즐기는 반면 누군가는 매일 앞을 지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좋은 식당과 즐길 거리가 늘어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있는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 때문에 대체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을 강조하며 현대적인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주민들의 경제력 차이로 인해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1만 명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8%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또 98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60만 명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요. 7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조 70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7% 급증했고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카드 소비액도 6조 6,8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7% 늘어 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소비 분야도 쇼핑뿐 아니라 의료와 웰니스, 식음료, 숙박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의료 관광 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의료와 미식, 뷰티, 야간 관광 등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학교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총격범을 신속하게 찾아 대응하는 이른바 방어 드론이 일부 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방산 드론 업체가 개발한 캠퍼스 가디언 엔젤은 교사가 비상 버튼을 누르거나 전용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교내 충전소에서 출동해 시속 최대 80km로 이동하며 15초 안에 총격범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유리창을 깨고 잠긴 교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총격범을 발견하면 사이렌과 강한 조명으로 주위를 분산시키고 후추 스프레이와 비슷한 자극성 물질인 후추제를 발사합니다.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총격범의 몸을 향해 직접 돌진하도록 설계됐는데요. 업체가 제시한 목표는 신고부터 총격범을 무력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3개 학교와 조지아주 5개 학교에 관련 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교 보안 산업 규모는 연간 30억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에서 5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추 젤이나 드론의 충돌로 학생이 다칠 가능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우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격 이후 대응 기술보다 총기 폭력 자체를 예방하는 데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방어 드론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일본에서 무게가 약 400톤에 달하는 성의 천수각을 시민들이 밧줄로 직접 끌어옮기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공원에서는 약 1,800명이 참여해 히로사키성 천수각을 이틀 동안 모두 2.22m 이동시켰습니다. 히로사키성 천수각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 천수각 가운데 하나이자 도호쿠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수각으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통째로 옮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건물 이동 방식인 히키야가 사용됐습니다. 공원 측이 천수각 아래에 미래 레일을 설치한 뒤 참가자들이 약 80명씩 팀을 이뤄 30m 길이의 밧줄을 잡고 천수각을 끌었는데요. 히로사키성은 성벽 보수를 위해 지난 2015년 원래 자리에서 약 78m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으며 보수가 끝나면서 1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모두 약 4,100명이 참여해 천수각을 약 5m 직접 옮기고 나머지 약 73m는 기계를 이용해 연내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대규모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일반 관람은 2033년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 23도, 서울과 인천 22도, 춘천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0도, 서울과 인천, 춘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의 날씨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24도, 광주 23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2도, 광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경상남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5도, 대구 23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31도, 대구 30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의 하늘도 흐리면서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개성 20도, 신의주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평양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사이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1일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북방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 등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5432 성도님도 그렇고요. 2207 성도님도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되셨다면서 출석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자들 청취 소감과 은혜 등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일을 오래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응답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며 믿음과 감사,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찬양사역자 방길호 씨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이노스합창단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곁들여 주어지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할까요?

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서울챔버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소설 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유명하죠.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하다가 폐결핵 척추병에 걸려 13년 동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과 여러 종류 피부진화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년에 암으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죠.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고통 중에 이러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의 문제, The Problem of Sorrow.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국 여왕 엘리자벳 2세 영정의 조문객들이 16시간을 기다렸다가 잠깐 가서 묵념하고 나가래.

0: 6시간. 참 영국 국민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면은 70년 여왕을 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은 영국 국민을 위해서 마음 씀씀이 했던 그 여왕이 돌아가시니까 16시간을 기다려서 잠깐 들어가서 묵념하고 나오는 영국 시민들. 이 땅에 태어나서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없을 거예요. 울고 또 울어도 시원치 않을 때 있었을 겁니다. 통곡도 해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친한 친구가 갔을 때, 식구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참 울어봤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향유옥합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그리고 박진희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어서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까지 올려드립니다.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현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고향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고 또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처음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실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건너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중국 땅에 그렇게 같이 도착하셔서 조선종 목사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나요?

0: 왜냐하면 브로커통해서 바로 가게 되면 결혼을 중매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키거나 하는데 목사님을 바로 뵙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와서 말 한마디 모르니까 이제 브로커가 저희들을 다 팔아넘기면서 이제 다 갈라진 거죠. 갈라져서 소식도 없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팔리우고 또 팔리우고 정녕 그 브로커들이 해주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북향민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도망을 네.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고 치고 해도 사실 사람이 그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는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0: 신분증도 없는 상황이셨고
1: 그렇죠.
0: 그리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요.
1: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6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제는 우리 북한에다가만 돈을 보내면은 네.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는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보내서 보낼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분들의 집이 뭐 부자가 돼서 돈을 보내줄 형편도 아니고 정말 어렵거나 거기서도 이제 대상자를 거르지 못할 분들하고 이제 그 강제 결혼이 이제 이행이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온 것도 이제 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도 근본 내가 이 일생을 맡기고 살 형편도 못 되고 정말 소망이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얻어가도 못하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이 북한 분들한테 또 속인 것도 막 이제 속임을 당해가지고 돈을 일전도 못 받고 다 털리고 나온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하시기 하셨습니다.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다 깨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정말 제가 부족한 거 제가 하지 못할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진짜 말씀과 찬양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0: 그때 들으셨던 복음성가를 우리 지금 북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한 소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 아... 그 차에 보험상가를 때 너무 또 오래 전에 저기 하던 것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이 곡조인데 이제 제가 가사를 좀 죄송합니다.
0: 하나님을 예.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는 예.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너무나 간절할 때 어떻게 네.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1: 맞습니다.
0: 울부짖으면 된다. 정말 그냥 아버지 하나님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그런 찬양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1: 예, 네, 정말 눈물로 그냥 일하면서 하루 종일 예 그거 그 보험성가에 꽂혀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0: 그렇게 중국에서 조선족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새벽부터 매일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그럼 중국에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거죠?
1: 중국에서 한 6년은 그 유리방학하면서 있고 또 6년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온 겁니다.
0: 또 오시기로 결단하시기까지도 중국에서 그렇게 정착하시고 터전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무리 이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상황에서 뭔가 터전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당연하죠.
0: 네, 어떻게 이곳에 오시기까지 결심하셨어요?
1: 아, 그 이제 잠언 16절 9절 말씀에도 있지만 네. 우리 사람이 길을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아멘. 말씀이 정말 아 저는 이제 기도는 근데 크게 한 거죠. 이제 우리 성인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하라 그래서

0: 항상 기도를 아주 크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분도 없는데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이제 함께 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기도도 뭐 이제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크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제가 한국에 어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1: 내가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 예.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0: 예. 그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육체가 약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
1: 네.
0: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정이 아주 이제 다 얼음장처럼 붙어있던 게 그게 녹아내리면서 네. 가정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고 화평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1: 네.
0: 이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중국 공안에서 북향민들을 데려가고 막 이제 감옥에 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간다고 매일 밤에 자지 못하고 지금 그 공안에 가면은 어떻게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그분도 전도가 되고 저도 진짜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막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막 갈등으로 살았거든요.
1: 네.
0: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 힘들게 하는데 중국 이제 수이중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벗어 못 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자기네가 벗어도 안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협을 주고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계속 선도장 찍고 교회 나가시고 한 달 동안 지금 다 갇히고 막 이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막 그러는 조건에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기도회들 보면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보다는 정말 저런 교회 강당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찬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실제 그 결단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데리고 가자니 그 험한 길 그 국경을 넘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는 아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찾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짜 조금이나마 예 깨닫는 귀중한 시간도 갖게 하시고 얻을 수 있는 그 이제 수많은 이제 나만의 교회들의 그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이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 아멘. 정말 막혀있는 듯한 상황 가운데서 굳어있는 듯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0: 아멘.
1: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했을 때 지금 이곳까지 온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했을지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이곳에 오신 지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우리 량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이야기 또 반짝반짝 빛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물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고 그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힘껏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자매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탄식과 신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쉽게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시편 34편 17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 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군무하면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거예요.
0: 아.
1: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에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을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0: 네.
1: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0: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돈내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0: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이 오메가3예요.
1: 네.
0: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
1: 네.
0: 라고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1: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건강 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 채널 엄청 많다 보니까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상식이 엄청 많아요.
0: 네.
1: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체 노화가 되는데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0: 그러니까
1: 그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0: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저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다 여기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이나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0: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다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저도 비타민C가 항상 제.
1: 그렇죠. 맞습니다.
0: 서랍에 있는데, 그리고 유산균.
1: 네.
0: 다양하죠.
1: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이 나쁜 게 있을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 못 먹으니까 먹는 것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될
1: 그렇죠.
0: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얘기하고
1: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0: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1: 건강 기능 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 자체는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원소 이제 필수 밀양원소 이런 것들은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0: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돈이 좀 제 생각에는 저였으면은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 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 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 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교육을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

0: 이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예,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먹어야 될 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1: 아.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0: 그렇죠.
1: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비싸지 않을까?
0: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1: 네.
0: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성에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1: 맞아요.
0: 많아야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시간이 돼서 한 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그것을 판다고 하면 한 달 울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대비로 태어나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 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1: 근데 저희가 항상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0: 네.
1: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 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0: 그렇죠.
1: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700원으로
0: 그걸 또 올랐죠. 그러니까.
1: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0: 그렇죠.
1: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0: 네.
1: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0: 그렇죠.
1: 나의 한 달에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 대단하죠. 그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와. 부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 네.
0: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1: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돈에 산을 또 준비해 주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서 네.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0: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1: 아멘. 아멘.
0: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1: 네.
0: 그 양식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북녘에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이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8월 3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재기 대체로 흐리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로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평안도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함경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에도 여전히 구름이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그리고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의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새김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지요. 성도는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정욕과 유행이라는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느러미를 힘차게 저어 타락한 문화를 거슬러 오르고 거룩의 비늘로 죄악의 침투를 막아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이 다 음란과 쾌락을 조차 돈을 향해 흘러갈 때 나 혼자서라도 생명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의 물결을 역류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입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들이 기록되지요.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안이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 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 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 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0: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조금 아는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서 그들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0: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오늘 레오몬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목사님이셨죠.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너는 내가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스웨덴의 복음성가 가수이며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여러 차례 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양해주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이런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나라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르려면 한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아기를 평생 수발해야만 할 상황이었습니다. 운명의 기로에 선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의 결정에

0: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부모는 마침내 양육을 결단합니다. 물리치료사인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합니다. 레나 마리아는 정상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체 장애자로서의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선수가 되겠다고 훈련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잘해서 쳐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 잔인한 아이들이 짝다리라고 놀렸지만 그녀의 당당함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찬양과 신앙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의 운명?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눈물, 기도 가운데서 내린 부모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끔찍한 운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부탁할 줄도 모르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내가 필요해. 십자가의 비밀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홀로 마음에 결정하신 비밀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본심 중 본심으로 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왜 그토록 열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손 내미는 영혼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운명이 펼쳐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8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평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보내드리는 찬양입니다. 레나 마리아의 나의 찬미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로 인해 낙심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의 끝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랜 더위에 몸이 많이 지치기는 하였으나 주님, 이 8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은 은혜의 아침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성이시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죠. 수많은 웅덩이를 견뎌온 나날을 돌아볼수록 그때마다 나를 업고 건너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전 우주와 복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가세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오늘도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 27절,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그 가운데 성읍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 요 다섯 지파의 분배한 땅. 근데 요 다섯 지파들을 보면 이제 큰 지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섯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0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그 가운데 있는 그다음 그림 보여 주시면 이 성소 밑에 있는 이 성읍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상적인 성읍의 모습인데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이제 밑에 보면은 4,500척씩 됐습니다. 아래 4,500, 위에 4,500. 그래서 4,500, 4,500, 4,500, 4,500. 4,500을 더하면 9,000이고 9,000이 둘이 되면 18,000이죠. 그래서 총 정사각형의 이 길이가 18,000척이다. 사방

제가 35절에 보면 그리고서는 이 마지막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룩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자, 이 지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2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았을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한번 보시죠. 이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 여기 그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돼 있는데, 그 베냐민 쪽에 별표가 돼서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어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게 베냐민 지파 안에 들어 있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시대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래쪽에는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지 아니면 베냐민 땅에 있는지, 유다 땅에 있는지 베냐민 땅에 있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계선에 있는 게 이제 성전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의 땅 자체는 여기 보시면 유다 바로 위에 이제 단 블레셋과 연접해 있는 작은 땅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은, 물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했지만 어떤 자부심이냐면 우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성전이 있었던 그 지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적인 땅의 분배에서는, 이제 다시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땅 자체가 좌우로 넓게 바다를 연접한 것부터 요단 골짜기까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성전 아래 쫙 연접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누구의 몫이냐, 시므온의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 가운데 시므온은 어디 안에 있냐면 유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시므온, 그죠? 유다 땅 아래 경계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 자손의 땅 기업이 어디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시므온은 거부살이 하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 안에 쑥 껴가지고 새빵살이 하듯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부살이가 아니라 너의 독립적인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도 바다로부터 계곡까지 허락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25절, 2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사갈, 스불론. 자, 이사갈, 스불론의 경계를 한번 보시면요. 다시 지도를. 예. 이사갈, 스불론은 저 북쪽에 보시면, 예. 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바로 위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왼쪽으로 아셀, 그 위에 납달리가 있는데, 이사갈, 스불론. 이게 다 어디냐? 끼어 있습니다. 바다를 못 보고. 그리고 이 이사갈, 스불론 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흑암의 땅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가진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스불론 납달리, 여기를 다 이방의 갈릴리, 또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이었는데, 이 땅이 나중에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었던 땅이 되고, 이 이사갈과 스불론의 목, 새로 이제 분배된 땅 시도를 보시면 여기도 아주 당당하게, 아, 끼어 있는 땅이 아니라 제일 아래쪽에 이사갈, 스불론, 이 사해 쪽을 연접해서 보고 쭉 해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27절에 보면은 제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제일 아래 갓이 있다. 제일 아래 갓이 있는데요. 갓 땅도 원래 12지파 땅으로 보시면, 12지파 땅에는 이 갓이, 저 오른쪽, 요단 동편에, 르우벤 바로 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언약의 땅 밖에서 있다가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실 때는 이 갓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언약의 땅 안으로 쑥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밖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의 언약 안으로 내가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서고 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확정하시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땅들은 너희가 어떤 뭐 할 땅이냐? 제비 뽑아 나누어 줄 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비 뽑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 우리 잠언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 전통에서로부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제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요나가 나는 모른다 하다가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짜잔 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바다에 빠져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뭐다? 제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다 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하심으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것이니,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저 땅이 탐나는데요 이거 말고 저 땅은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드러내고 나서 30절에 가면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읍의 출입구, 이 성읍은 어디냐 하면 그 레위인들이 이제 사역을 했던 이 거룩한 이 성소, 성전 아래 있는 거룩한 성읍을 말하는데, 이 성읍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세 개씩 달려 있습니다. 문이 세 개씩. 우리 31절에 보면 북쪽으로는 르우벤, 유다, 레위. 32절에 동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그다음 33절에 남쪽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 34절에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12지파가 드러나줄 수 있는 12지파의 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32절

1절에 보시면 이 문 중에 요셉 문이 있습니다. 요셉 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실 때 다시 땅으로 가시면 이상적으로 하나님이 분배하실 그 땅에는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죠. 여기 보시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뭐냐? 요셉 지파거든요, 원래. 근데 이 땅을 드나들 때는 열두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요셉 지파의 문을 주시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안에 그 31절에 보시면 여기에 누구의 문이 있냐면 레위 문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 땅에는 레위가 없죠. 레위는 어디 있냐? 한가운데. 한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네 땅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레위까지 하면 열두 지파가 아니라 열세 지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열세 지파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성문은 이스라엘 열두를 상징하는 열두를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요셉이 한 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레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성읍을 드나들죠. 그러니까 레위는 그냥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일상과 거룩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제 레위 족속들인데 왜냐하면은 레위인의 직분을 맡을 때는 가서 성전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오고 근데 거기서만 살아가 아니라 이 오가는 통로 또 모든 열두 지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의 열두 문은 모든 백성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성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죠. 바로 이 에스겔 47장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종족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 열두 문은 하나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다니는 문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열두 지파의 문, 이 성읍은 결국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영광을 드리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사방에 합계가 18,000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방에 합계가 18,000척, 이게 핵심은 뭐냐? 정사각형의 모양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로 가면 이 정사각형이 정육면체로 바뀌죠. 가로 1만 2천 스타디온, 세로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라는 건 뭐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 이곳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 성읍의 이름을 그날 후로는 뭐라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삼마. 여러분 맨 끝에 나나주에 보면은 이 삼마라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나나주 1번에 보면 1231쪽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11장 23절 보시면 에스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어디로요? 동쪽 산. 동쪽은 뭡니까? 출구거든요. 출구. 출입구. 여기서부터 이제 영광이 떠나가게 됐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 성읍으로 다시 머무는데 이 성읍은 이전과 똑같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열방이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동시에

0: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과. 근데 왜 영원히 함께하실 수 없었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죄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이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지파들이 거할 지역이 정해집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살아가며 누릴 경작지와 더불어 성읍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이 가슴 벅찬 약속이 이 아침 8월의 끝날을 은혜로 보내게 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전하는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참 감사하고 좋은 아침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삶의 힘을 얻었던 8월을 은혜로 보내며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 진행 이용순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들 이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늘 높은 9월이 오고 우리의 영성도 예배와 함께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관계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개인의 취향이나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 계명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굉장히 짧아요.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도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어요. 아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 not 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짧은 계명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하여서 거기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이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하는 단어에 난하주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에 주석을 붙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고대 역본에 말하고란 뜻이 뭐냐면 고대 역본에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고대 역본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거기서 계획적 살인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첫 번째 비극,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였던 그 비극과 같이 두 번째 비극도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왜곡시켜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런데 죽지 않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먹게 하지 못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시게 하셨군. 사실이 왜곡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의 뱀의 이 유혹으로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의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두 번째는 감정이 왜곡되어지죠. 그 안에 감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군 라고 하면서 감정이 왜곡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선을 행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금하신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의지가 왜곡되어진 것이죠. 원수마귀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용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가인의 경우에도 가인의 감정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 라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두 번째로는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급기야 그의 사고가 왜곡되어졌죠. 내 이 모든 불행감, 내가 겪는 이 모든 마음의 언짢음, 이건 쟤 때문에 그래. 내 동생 때문에 그래.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의 왜곡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살인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앞에서 이 살인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뒤틀릴 때, 왜곡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잠시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것이 끔찍한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형상은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의와 거룩함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포함한 지적인 차원에서 지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창조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한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새 사람이 누구냐?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지식은 인포메이션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각을 갖고 판단하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복된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장 28절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인간은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주어져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복된 존재이고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훼손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나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한 우주가 오는 것이죠. 한 우주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셨습니다. 방주 외에 방주에 있는 노아의 여덟 식구와 짐승들 외에 다 멸하셨죠. 그리고 멸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죽음이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 생명을 훼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계명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은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육계명을 얘기하신 것이죠. 옛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의 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계명은 살인하면 심판에 넘어진다, 재판에 넘어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살인하면 재판, 심판에 넘어가는 게 아니다. 형제에게 마음에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라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이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마다 심판이 아니에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최고 집행기관이에요. 최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가. 세 번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 생에서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살인은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로운 분노까지 막으시는 건 아닙니다. 악인이나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무색무취하게 그저 덤덤하게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분노하고 또 악한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두 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 살인을 하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육체적 살인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지속적으로 증오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개혁성경, 이전 우리가 봤던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이 더 잘 돼 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의할 말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엎드려 있다는 말은 고양이과 짐승들이 먹이를 앞에 두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몸을 바짝 낮췄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일시의 일격에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만약 어떤 것 같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격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뒤엎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않느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달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내놓고 자신의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유명한 2008년까지 저는 1918년에 태어나서 2008년까지 살았는데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청년 시절에 소련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솔제니친은 장교 생활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탈린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게 서신 검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1945년 11월에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그 매서운 수용소에서 10년간을 생활을 합니다. 이 수용 생활하는 가운데 솔제니친에게 대장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한 유대인 의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해요. 왜 기적적이냐면 여기 생명을 구한 것 자체가 기적적인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비교해 보면 기적적인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조금 약한 이런 몸의 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정상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노동에 동원될 수 있도록 정상 판정을 내리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폐기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을 안 쓰고 폐기되어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대장암이 발생한 솔제니치는 어떤 대상이었냐면 폐기 처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이 솔제니치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서 살립니다. 이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이 의사도 유대인 의사도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수용소에 붙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그냥 그 강제 동원되어진 노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로봇과 같은 의사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의 정책을 무시하고 솔제니친을 살렸는데 솔제니친이 그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유대인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대인 의사는 이 수용소 안에서 한 죄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솔제니친이 죽어갈 때 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솔제니친을 살린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의사는 이 복음적 의료 행위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솔제니친이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박사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솔제니친은 이후에 1955년에 출소를 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작품을 씁니다. 자기 자전적인 얘기인데
이반 데니스 비치 하루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0: 이게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이 모든 마음들,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내놓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께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정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정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그렇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속에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보내세요. 하나님 손에 올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저주와 증오를 떠내보내기를.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꼭 나쁜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도 있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증오를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오히려 이 계명의 맞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그리고 서운함과 그리고 증오와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분노의 불길을 꺼뜨리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분노의 불길을 꺼뜨리고 은혜와 사랑의 불길이 우리 속에서 가득하게 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동부교회 박민 목사님입니다.
1: 전지 전능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심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천하 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8월 31일.
1: 아, 목사님. 마지막 날이네요.
0: 뭐 요즘엔 달력을 막 찢진 않지만 달력 한 장 남겨놓았을 때 그 이상한 그 느낌이요.
1: 아.
0: 예, 참 지난 시간들

0: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1: 예.
0: 이번 달에 뭘 했나, 계획했던 건 얼마나 지켰나, 혹시 놓친 건 없나.
1: 오.
0: 예, 이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달력으로 보면 숫자 하나에 지나가는 거지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좀 이럴 때 어렵습니다.
1: 아,
0: 좀 더 잘할 걸.
1: 어렵군요.
0: 예, 특별히 또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잖아요.
1: 아하.
0: 예, 이제 또 결실의 계절을 맞으면서
1: 예.
0: 아, 좀 이런 거 좀 미리 좀 할 걸. 아.

0: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잊어버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멘. 들거든요. 목사님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죠.
1: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나아간다라는 말씀 주시는데요. 네. 바울이 여기서 지난 삶을 아무 의미 없이 지워버리겠다는 건 아니겠죠. 자신이 잘했던 일도 있고 못했던 일도 있지만 그것에 붙잡혀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시는 방향을 바라보겠다라는 네. 고백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겠죠. 8월에 잘한 일은 감사하고 아쉬운 일은 또 배우고 네. 놓친 게 있다면 너무 오래 자책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에는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분명하게 잡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1: 뭘 더 많이 해야 될까? 요거보다는요.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은가? 요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8월을 잘 보내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쉬움은 내려놓고 감사는 챙기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길을 기대하면서 한 달의 마지막 날을 후회보다는 감사로 조급함보다는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월요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0: 목사님, 우리의 삶이 늘 싸움터입니다.
1: 예.
0: 영적 싸움.
2: 그럼요.
0: 옆에 사람들하고 쥐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2: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0: 예,
2: 아니라.
0: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어딘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은 걔네들만 좋죠.
2: 근데 예.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문제고 네. 또 그냥 모든 게 그냥 좋기만 하고 싸우지 않는 것도 문제죠.
0: 그러네요. 진짜.
2: 지금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 네. 앞부분에 다른 부분을 붙였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군사가 싸우지 않으면 어찌 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0: 원래 찬송 앞에는 없는 부분인데.
2: 그렇죠.
0: 맞아요.
2: 군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잖아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싸워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단이 시키는 일을 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가는
0: 맞습니다.
2: 이런 싸움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어요.
0: 아멘입니다. 제대로 싸우는
2: 아멘.
0: 예, 그리스도의 군사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뭐 국내외적으로 정말 너무 속상한 소식들이
2: 맞아요.
0: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비도 많고요. 우리 지역 대전 충남 지역도 오늘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네팔 티베트 접경 지역 덮친 대홍수로 지금 800명 숨지고 뭐 3000명 이상이 실종이 됐다는 외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필요하고
2: 예.
0: 또 우리 연락 끊긴 우리 국민 9명 대한 수색도 예.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구조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10분 찾으신 분들은 이제 9분은 돌아오셨다고 하고 한
2: 예.
0: 분은 구조부에서 남아있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 진짜 그 제가 가장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지금 사망자보다 예. 이미 지금 찾지 못한 사람들이
2: 예.
0: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다 보니까 예.
2: 아, 참 가슴이 아픈데요.
0: 네.
2: 우리가 정말 멀리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남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0: 네.
2: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 주셔서
2: 아멘.
0: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0: 진짜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또 처리되어지고 한 분이라도 더 또
2: 아멘.
0: 또 생명을 구하시는 분들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2: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2: 오늘은 유튜브도 열려있네요. 유튜브에서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역시 같은 번호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기상미션 한숙봉네.
2: 그렇군요.
0: 숙봉의 집 갈 거고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계속 성경일도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권 한 단어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듣고요. 계속 이어가지요.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좋아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혹시 처음 품었던 열정과 첫사랑이 무뎌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초심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열정으로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목회자와 사모, 교회 리더분들을 위한 은혜의 자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제26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원 목사님의 신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장자권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9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고요. 사전 접수가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장자선교회

0: 후배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목사님. 극동방송 예. 홈커밍데이.
1: 홈커밍.
0: 10월 17일.
1: 10월 17일.
0: 아직 뭐 많이 남은 것 같죠?
1: 토요일이죠.
0: 예.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아하.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통째로 빌려서 그날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모이는 진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까 하는 정말 아주 거대한 모임이 준비가 됩니다.
1: 대학교 네. 캠퍼스를 네. 일부 강당을 빌리는 게 아니라
0: 전체로,
1: 통째로 빌린다는 통째로. 게 와 상상이 안 돼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양대학교에서 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사들이 쫙 있어요. 한 곳에서는 콘서트가 있고 한 곳에서는 체육대회가 있고 한 곳에서는 진짜 홈커밍데이.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예. 청취자들 중에서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들이 있으시죠.
1: 예.
0: 저희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40대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예전에 운영위원이었는데 뭐 이런 분들 이 전파선교사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홈커밍데이에요 진짜.
1: 아, 그렇군요.
0: 그날 어린이 합창단은 따로 모인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옛날 어린이 합창단까지 다
1: 오래된 어린이 예. 합창단들도 예. 이제는 어른 합창단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날 뭐 언제 오셔도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 중요한 것은 대전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우리는 따로 출발을 합니다.
1: 아하.
0: 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1: 그렇군요.
0: 서울까지 왔다 갔다 뭐 풀로 할 수 있지만 또 파킹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1: 예.
0: 기왕이면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가을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누가 운전해 주는 자로 예. 다녀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샵9330으로 홈커밍이라고 적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저희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성함하고 연락처 정도 남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오시냐에 따라서 버스를 몇 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1: 그렇겠네요.
0: 같아요.
1: 그렇겠네요.
0: 예. 자, 미리 요거 샵9330으로 예, 홈커밍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죠? 예, 이날 뭐
1: 경품.
0: 예, 경품도 있고.
1: 예.
0: 예, 그리고 세시봉도 오고.
1: 세시봉.
0: 차지현 씨 뮤지컬 배우 차지현 씨도 오고.
1: 예.
0: 아주 뭐 대단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노천에 이렇게 쫙 푸드코트 쫙 깔려 있고.
1: 푸드코트. 예. 아, 먹는 거 중요하죠.
0: 예, 먹는 것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각각 우리 극동 방송이 전국에 많은 행사들의 부스도
1: 예.
0: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 다음 부스 차지하신다고요?
1: 예.
0: 예. 뭐 이제 찾아보고 우리도 그날
1: 어딘가에 부스 있을 겁니다.
0: 정도를 찾아라 뭐 이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날 그리고 또 생방송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 스튜디오에서 또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볼거리 재미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중요한 것은 대전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들이 한 버스로 움직인다는 거. 예.
1: 그렇군요.
0: 요거 늦으면은 개인별로 가셔야 되니까.
1: 물론 그냥 개인별로 네. 가도 되는 되지만. 거지만
0: 네. 같이
1: 함께 움직이면 또 좋으니.
0: 좋죠.
1: 예.
0: 예. 그리고 여러분은 미리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홈커밍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참시붓을 놓겠나이다.
2: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놓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조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쓰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을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 아래 아들은 글로 세상을 배우고 어머니는 인내로 세상을 견디며 오늘도 두 모자의 대화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학기가 시작되어 유생들의 학구열 아니 눈치 싸움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어느 날 아침 서당으로 출발해야 할 쓱봉이가 글방 한가운데 먹과 붓으로 서당의 지도 같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한숨을 쉬고 앉았으니 참다 못한 강부인이 마침내 떡 써는 칼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3: 숙봉아 이 학기 수업이 시작되었거늘 왜 그리 등당 준비를 하지 않고 바닥에 기괴한 그림을 그려놓은 지 한숨만 되시며 이 애미의 속을 태우느냐 도대체 또 무엇이 문제이던 것이냐
2: 어머니 소자 지금 붓을 잡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엄중한 과업이 있사옵니다
3: 뭐냐
2: 무릇 이 학기 학업의 성패의 십중팔구는 오늘 첫날 서당에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 하는 지혜의 자리를 선점하는데 달려 있사옵니다.

0: 다리 선점이라니. 글을 읽는 선비가 서당 안에서 어디에 앉든 성현의 말씀과 학문을 배우는 것은 매 한 가지거늘 왜 그리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더냐?
1: 어머니, 모르시는 말씀이시옵니다. 서당의 자리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학업의 은혜와 집중이 내리는 거룩한 거처이옵니다. 가장 앞자리는 훈장님의 비말과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학구열을 조기에 소진시켜버리는 시험의 자리요. 창가 자리는 바깥 풍경에 마음이 스쳐 헛된 방황을 부르는 유혹의 자리이옵니다.
0: 습봉아, 훈장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앞자리야말로 배움에 정진하게 가장 으뜸인 복된 자리가 아니더냐. 헛된 핑계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거라.
1: 어머니, 이 깊은 뜻을 어찌 이리도 모르시옵니까? 소자 다각도로 연구하여 찾아낸 최고의 옥토는 바로 훈장님과의 거리가 가장 멀고 서당문과 가장 가까운 문지방 옆자리이옵니다. 훈장님의 서늘한 시선을 완벽히 피하여 심신을 안식하게 하고 기상 종소리가 울리는 즉시 문 밖으로 가장 먼저 나아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천하제일의 적과 꿀이 흐르는 명당이옵니다. 이 가문의 희망인 소자가 이 자리를 차지하여 이 학기 대재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사옵니다.
0: 오호라, 훈장님과 멀고 문과 가까운 적과 꿀이 흐르는 자리라.
1: 그렇사옵니다.
0: 네, 이놈 명당은 무슨, 내 놈이 말한 그 문 옆자리란 결국 훈장님 눈을 피해 따짓을 이삼고 응? 수업이 끝나기 무섭게 가장 먼저 서당을 뛰쳐나가 놀아 제끼기 위한 줄티의 명당이 아니더냐, 예, 이놈.
1: 아니,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가 빠르셨는지 어떻게 알았지? 아, 어머니, 어머니, 소자, 칼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이 학기 학업의 고단함이 두려워 잠시 꾀병의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 싸웁니다. 부디 한 번만 칼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니 고정하시옵소서.
0: 애미 앞에서 또 헛된 핑계를 대느냐? 어? 당장 서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 훈장님의 침방울을 맞으며 내 안에 그 헛바람을 빼겠느냐? 아니면 이 애미의 회초리 아래에서 내 명당 타령을 패고 엉덩이에 그 명당 아니고 멍당을 새기겠느냐? 선택은 네 몫이냐? 선택하거라.
1: 어머니, 소자 방금 회초리의 서늘한 기운을 마주한 순간 훈장님의 앞자리야말로 성현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진정한 복된 자리임을 깨달았사옵니다. 문 옆은 무슨, 소자 지금 당장 서당으로 달려가 훈장님의 무릎 앞에 딱 붙어 글을 읽겠사옵니다. 어머니 안심하시고 떡을 쓰시옵소서. 습봉이 자리 선정 완료했사오니 등교 출발하옵니다.
0: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우리 아들. 그렇죠. 예,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앞자리가 가장 명당이고, 예,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자리죠.
2: 네, 사실은 네. 근데 이 습봉이가 모르는 것이 맨 뒷자리가 오히려 눈에 잘 들어옵니다.
0: 아, 그런가요?
2: 진정으로 요거를 많이 고민해 본 친구들은 네. 앞쪽 사이드.
0: 아하.
2: 왜냐면 시야가 뒤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데 앞쪽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 앞쪽 사이드 쪽이야말로 진정한 명당이다라고 할 수 있죠.
0: 목사님, 그 선생님 바로 앞자리 옆자리 바로 앞 옆.
2: 앞쪽에서 맨 끝.
0: 끝.
2: 교실 벽 쪽에 붙어 있는.
0: 그렇지. 시야가 예. 점점 이렇게 넓어지지. 삼각형. 이
2: 역삼각형이니까. 각도가 여기는 책만 잘 세워 놓아도 책상이 안 보이거든요.
0: 고민 많이 하셨네요, 우리 목사님.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모르는 게 없으셔요.
2: 다양한 고민을 예, 하며 살고 있습니다.
0: 사셨습니다. 전통 사학세 특검 한숙봉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본인만의 명당이 있습니다. 뭐 무엇을 예배당 갈 때도 꼭 본인이 앉는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2: 예배당 본인 명당은 꼭 있죠, 진짜.
0: 그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왠지 여기에 앉아야 여기에 앉아야 되는
2: 마음이 편한 분들.
0: 그 저희는 방송사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도 보면 본인들이 앉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2: 식당에서도 원하는 네,
0: 명당 자리가
2: 있고.
0: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거기 앉으려고 하면 여기는 우리 국장님 자리인데 여기는 우리 최 PD가 좋아하는 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앉기가 좀 민망한 그런 게 네.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뭐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뭐든지 저는 여기에 앉아야 뭐가 잘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2: 괜히 또 그리고 그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네. 어디서 여기가 좋더라 들으면 제 극장에서 G열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안 맞아요. 그 예전에는 극장 그 화면 크기에 따라 G열 정도가 중간이었는데 지금은 네. 안 맞거든요.
0: 그쵸.
2: 실제로 중간이 아닌데도 계속 저는 이상하게 G열을 고르고 싶어요. 극장 자리를 맞아요, 예매할 때. 맞아요.
0: 여러분들 나만의 명당 자리. 뭐 할 때 요 자리를 고수합니다.
2: 예.
0: 왠지 이 자리에 하면 뭐가 잘 될

0: 같습니다. 뭐 이런 거 뭐가 있는지.
1: 예배당은 제일 많으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아마.
0: 그러니까요.
1: 어디쯤에 앉으시나요, 여러분들?
0: 아, 그래서 늘 앉는 데 앉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한 번만 쓱 봐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딱 보면 알거든요.
0: 자, 여러분들 나만의 명당 어디가 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서 잠깐 웃죠, 뭐.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 성령이 계시네 구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 교회마다 본인들의 자리가 있네요. 예. 예.
1: 명당 자리 진짜 많으신데요. 네. 보니까 2607번님은 교회에서 저희 명당 자리는 가운데의 세 번째 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다른 자리에 앉으면 어색해서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네. 그 자리를 몇 년째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0: 네.
1: 아, 그렇군요.
0: 가운데. 다른, 거기가 왜? 거기가 왜 명당이 이러는데 본인한테 명당인 거예요.
1: 예.
0: 예. 우리 8682번님은요.
1: 10여 년 전에 성전 건축 후에 예배당 왼쪽 첫 줄과 둘째 줄 몇몇 목장원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 쟁, 보이지 않는 자리쟁탈전이 있으셨다고요. 거기에서 모두 자리가 정해지면서 지금껏 모두들 그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저는 첫 줄 첫 번째 자리.

0: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새로 지었으니까 이제는 아. 누구든지 선점하는 자가 예.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좀 쟁탈전이 있었는데
0: 일찍 온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면 또 눈치 보면서 옆에 아. 앉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게 됐다.
1: 그러네요. 지혜의 자리. 우리 명당 자리를 목사님이 참 많이 연구하셨네요. 나름 신앙인으로서 와 닿는 게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고 7406번님은요.
0: 학교 다닐 때 절대 두 번째 줄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침이 튀기 때문에 절대 두 번째 줄에 앉지 않고 무조건 뒤에서 셋째 줄이나 넷째 줄에 앉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자리는 성도님께 양보하고 저는 뒤에 앉습니다.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졸면 안 되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서 열심히 설교 듣고 있습니다.
1: 앞자리에 양보하는 게 아닌 거죠. 안 가는 거죠.
0: 피하는 거죠. 앞자리.
1: 네. 아니 근데 되게 몇 번째 자리에 앉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저는 대충 사실 아무도 앉는 편이거든요.
0: 적당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 부근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1: 근데 그게 몇째 줄이고 네, 몇 번째 이거 생각은 안 하는데
0: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1: 되게 꼼꼼하신 분들 많이 예. 계세요. 여기도 봐봐요.
0: 주일 예배 때는 앞에서 세 번째 자리가 명당. 고개도 안 아프고 목사님의 비말도 없고 새벽 예배 때는 창가 쪽이 조용히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나만의 명당입니다.
1: 야, 아, 요거는 하셨네,
0: 주일 예배랑 새벽 예배가 달라요,
1: 그러니까.
0: 위치가. 아, 그런 경우도 있죠.
1: 그렇지, 맞아요. 예배, 요새 워낙 교회들마다 스크린이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고 또 요새는 목사님 좀 이렇게 위쪽에 있잖아요.
0: 예.
1: 그 다음에 너무 앞에 앉으면 이렇게 목이 좀
0: 목이 아플 수 있어요. 목사님 위쪽에 있는 형태에서는.
1: 연구들을.
0: 예.
1: 예. 와. 앞에 했던 많은 분들이 좀 부끄럽게 되는 이거 마지막에 소개할까요? 예.
0: 6882번님 네. 아 요거는 마지막으로 네네. 그럼 0360번님께서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키가 작다는 이유로 맨 앞자리를 고수했었던 것 같아요. 번호도 중1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번이어서 아. 네.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려면 꼭 1번은 들어갈 때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고 마음 졸였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 짓게 합니다.
1: 옛날에는 그 번호로 불러서 선생님.
0: 예.
1: 요즘에 아마 선생님들 그러면 엄마들이 아마 비인격적이라고.
0: 아, 요즘엔 그렇게 안 하나요?
1: 안 하죠.
0: 어, 그렇군요.
1: 하기는 그때는 워낙에 또 애들이 많으니까 한 반에 60명, 70명 되고.
0: 맞아요.
1: 이름 외우기도 선생님도 힘드셨을 거야.
0: 이름을 사실상 네. 외우는 게 거의 네. 학기 끝날 때쯤 돼야 60명 그러니까. 이름 다 외우죠.
1: 그러니까 그때 또 선생님들 다 또 우리 또래고 그러면 얼마나 안 외워지겠어요. 네. 그리고 7770번님.
0: 한습봉이의 명당 자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꼭 앉으시는 그 자리만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목사님들께서 보시기에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는 것을 와, 좋아합니다.
1: 모범생.
0: 저 자신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아오. 집중하도록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한 주에 주님과 함께 같이 하는 한주 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1: 애초에 딴짓 못하게 아, 스스로에게 장치를.
0: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으시는
1: 멋지다,
0: 거죠.
1: 진짜.
0: 와 멋지네요.
1: 예. 자. 오늘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6882번님.
0: 어딜 가든 제가 앉는 자리가 명당 자리지요.
1: 네.
0: 항상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1: 아멘.
0: 아멘.
1: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0: 예.
1: 자, 성경일독 캠페인 시즌 5 한 권 한 단어. 자, 오늘 어디 갑니까, 목사님?
0: 오늘은 호세아서 할 차례입니다.
1: 네.
0: 이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시작되면 구약이 네. 마무리되는데요. 이 12권을 우선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성경 구조대에서 구조 네. 말씀드릴 때 이 12권은 원래 나누어져 있는 책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12권 자체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네. 유대인의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타나크라고 하는데 타나크에서는 이 12권이 그냥 12이라는 제목의 한 권입니다. 한 권으로 되었다고 볼 때 호세아서는 전체의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호세아서가 이 전체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면서 12권의 소예언서가 다룰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제 호세아서에서 대표적인 한 단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일단 요거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호세아서 하면 많은 분들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라는 그렇죠. 거 잘 알고 계십니다.
1: 네.
0: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호세아서 좀 길거든요.
1: 네.
0: 호세아서 내용이 긴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앞에 그냥 두 장 반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1: 네.
0: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체의

0: 오프닝 역할을 한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호세아서 전체는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런데 맨 앞에 독특하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태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목사님들 이제 설교하실 때 도입 부분에서 예화로 그렇죠. 도입하시는 경우 있죠.
1: 네네.
0: 그럼 이 예화는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화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그렇죠.
0: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호세아서의 도입부이면서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세아서가 12권의 도입부잖아요.
1: 네.
0: 그럼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이 12권 전체의 도입 예화이기도 한 거예요.
1: 네.
0: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호세아서 전체를 한 단어로 할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당연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이니까 결혼 이야기 그중에서도 이 간음 결혼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간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후보입니다. 후보. 간음.
1: 네.
0: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간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찾으셨다. 간음한 배우자를 되찾는다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 12권 전체에서 이 소선지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걸 네.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게 그냥 아 돌이키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가 뭐 좀 떠났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맨 앞에 이 도입 예화에서 아주 강렬한 간음이라는 이 강렬한 예화를 주시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지 느껴보라는 거죠. 느껴봐라.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간음한 배우자가 근데 그 간음한 원인도요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이 정말 어디 가서 결혼하기도 힘든 안 좋은 소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실제로 직업적인 매춘 여성인지 아니면은 그냥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1: 네.
0: 어쨌든 결혼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여인인 거예요. 고멜이란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이 나 더 잘해줄 거다 하면서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만난 그 남자가 자기한테 더 잘해줄 거다. 내 호세아보다 내 남편보다 이 남자가 더 잘해줄 거다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이 남자가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호세아의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돈을 그 남자에게 탕진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는데 모든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몸 파는 여성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1: 네.
0: 어쨌든 뭐 직업적인 몸 파는 여성이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와야 할 만큼 악한 처지가 된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성이 나를 배신하고 나갔는데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다가 완전히 그냥 망가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이 나를 버린 아내 너무나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증오스러울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 간음한 여인, 간음의 그 수치, 간음의 그 증오스러움, 그 혐오스러움 그 감정을 느껴 마땅한 자를 사랑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걸 이 모든 것의 오프닝에서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 간음이라는 네. 말이 얼마나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불쾌한 감정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 불쾌한 감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 12권의 긴 책을 읽기 전에 이 불쾌한 감정을 느껴봐라. 그게 니네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간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네.

0: 근데 사실 가늠이 후보인 이유는 가늠이 핵심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놀랍게도요. 호세아서를 보면 예민하게 읽으면요. 보이는 것이 앞에서 처음 호세아더로 고멜한테 가서 결혼해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하실 때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일단 결혼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어쩌면 호세아가 별로 고멜을 사랑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혼해라 하시니까 또 애 낳고 살아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혼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멜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고멜이 너무나도 뭐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증오스럽게 호세아의 돈을 가져다가 다른 남자들한테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 한번 건사할 수도 없어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라. 너무나 어떻게 보면
1: 안 되는
0: 어렵잖아요.
1: 네, 안 되는 일이죠.
0: 네. 가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처음에 사랑하라는 명령 주셨다가 두 번째는 그냥 다시 재결합해라.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사랑하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후보가 사랑인데 네. 자 여기까지 후보였고요. 이제 네, 드디어 등장하는 네. 한 단어
1: 호세아의 한 단어.
0: 사실은 같은 단어기도 한데요. 이 한글로 번역할 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1: 네.
0: 요것도 이제 사랑했자니까 사랑인데 요게 왜 다른가? 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고멜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제 호세아서의 도입부 고멜의 이야기에서는 사랑 아하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똑같은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 사랑하다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바와 헤세드 둘 다 사랑인데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일 때는 아하바 이 부부간의 사랑 이런 연인간의 사랑 할 때 쓰는 아하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 아하바와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는 네. 헤세드도 그냥 사랑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어질인자를 붙여서 한자로 사랑의 자에다가 어질인자를 붙여서 인애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아 요건 헤세드구나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헤세드도 사랑인데요. 헤세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실천하는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그냥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남녀 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고요. 그것이 사랑이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 고멜을 데려오고 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헤세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정말 흥미롭게 보아야 할 부분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호세아서에서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거예요.
1: 네.
0: 지금까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들으면 헤세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누가 하는 말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헤세드 하셨다. 요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요게 네. 나옵니다. 실제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다. 헤세드를 가지셨다라는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건. 물론 네. 비슷한 표현은 많이 나와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건 2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디에 반복되는가? 너희는 헤세드를 가지고 있냐. 너희의 헤세드.

0: 너희의 헤세드가 계속 반복돼요. 너희는 헤세드를 가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장에서도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의 헤세드가 있기는 있을 때가 가끔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 바라보는 헤세드가 있기는 있는데 또 금방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헤세드라는 거죠. 호세아서는요 계속해서 또 지식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헤세드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막 제사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요거 다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들을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원하실까요? 우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종교적 행위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의 헤세드는 아침 안개처럼 쉬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 헤세드를 가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세드를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종교적 행위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할 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와 둘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딱 압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첫째 그 계명 하나님 사랑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 아니면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빼놓고 우리가 이 헤세드를 가지는 것을 빼놓고 만약에 어떤 종교적 행위들 하는 것들, 뭐 아 우리의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러면은? 헤세드가 없는 종교적 예배는요 종교적 행위인 거예요. 그냥 헤세드가 빠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헤세드를 원한다 하셨는데 그걸 빼놓고 하는 예배, 그걸 빼놓고 하는 기도는요, 그거 많이 해서 뭐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단어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인애를 버린 이스라엘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12권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 헤세드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 한 권 한 단어, 오늘은 호세아서, 예, 그 12권의 소선지서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0: 그렇죠,
1: 예, 그 중에서도 또 그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예화,
0: 그렇죠,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1: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한 단어는 인애, 헤세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0: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0: 아멘.
1: 아멘.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햇새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웃들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서 막 만족감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생각, 상상을 하냐면 이웃들을 막 사랑해주면 이웃들도 막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 막 가난하고 힘든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고멜 같은 사람들.
0: 그러네. 내가 이거 도와줘도 되나? 저런 사람한테 왜 이걸 해야 되지 싶은.
1: 우리의 햇새드는 고멜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햇새드가 돼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과 힘을 얻습니까?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햇새드를 베풀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0: 아멘.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0: 아멘.
1: 우리 그렇게 한 주 살아가면 좋겠어요.
0: 네,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나눌 약속 노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1: 아멘.
0: 자, 이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것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질문에는 두 종류의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의도를 갖고 덫을 치는 질문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유도 질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추궁하는 질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답이 맞도록 막 몰고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필요해서 순수한 의도로 궁금해서 드리는 요청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조금 전에 갈릴리 호수 동편 이방 지역에서 떡 일곱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39절에 보면, 15장 39절에 유대인의 지역인 마가단 지경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여기 마가단은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달마누다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달마누다, 이게 오늘날 막달라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달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건 막달라 도시에서 온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런 뜻이죠. 지금도 이 막달라 지역을 가면 지금 이 막달라 도시의 이 2000년 전 턱 유적이 발견이 돼서 한참 발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막달라가 있는 거죠. 자, 이 막달라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다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표적을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미 베푸셨고 수많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듣고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왜 또 요청하냐는 거죠. 자, 14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게임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고 합니다. 다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듣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느냐? 이들이 원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답은 뭐냐? 당신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표적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오는 거냐? 땅에서 오는 표적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난 표적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요청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능력과 이적을 베푸는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적과 기적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이 점점점 지니까 태양을 향해 명령을 내리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던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도 있죠. 아합왕 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지나가자 하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고 날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늘에 속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놀라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는 위험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규격 안에 재단하고 가두어 두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규격과 틀, 내가 원하는 답에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짜인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시험이라고 합니다. 따라 할까요? 시험. 네,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향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맞추는 틀에 맞추게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그 경계선을 가차없이 허물어버리려는 시험인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반석에서 나오면, 물이 광해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이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지금까지 베푸신 많은 기적,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야 진짜입니다. 땅에 속한 기적만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흥미로운 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주 이질적인 서로 다른 두 집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표현도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사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중에도 서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곧 서기관 이렇게도 되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그룹입니다. 전혀 달라요. 성경의 해석과 입장을 두고 거의 모든 이슈에서 반목하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감독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먼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 외에 다른 해석들, 부가적인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건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거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에는 없어. 그리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볼 때 쓸데없는 거 믿고 지키는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모세오경에 어디 나오냐. 부활은 없다. 그리고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굳게 믿던 천사, 천사가 어딨냐? 없다. 영들, 영이 어딨냐?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세 중심적인 신앙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서 대판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사도행전 2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둘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사건건 부딪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미로 얽어매려고 신문하기 위해 이곳에 같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을 지키고 관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느냐. 야, 이 성전을 막 뒤엎으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 이러니까 다 충격을 받고 사두개인들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뭐냐? 허물어뜨리라니.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최고 해석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유전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박하며 새로운 해석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예전같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위기감을 느껴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한편이 되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이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와 어부라면 누구나 갖고 있던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자, 저녁 하늘에 운무가 끼고 붉게 되면 야, 내일 날이 좋겠네. 또 이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좋지 않겠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렇게 날씨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날씨의 이동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다라는 건 서쪽 방향에 구름이 없고 먼지 입자, 운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맑고 건조한 공기가 서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늘 보니까 공기가 맑은데 그럼 다음 날도 맑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하늘이 붉다. 이거는 뭐냐? 지난밤에 건조한 공기가 이미 동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쪽에는 뭐가 오느냐? 습한 공기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날씨가 나빠지게 됩니다. 하늘의 운무 현상으로 내일을 읽고 분별하는 지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날씨를 분별한다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날씨라는 말이 이제 이 영어 성경에는 appearance of the sk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나타남, 하늘의 다양한 표정이란 뜻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prosopon to urano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늘의 얼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하늘의 얼굴을 보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보고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 시대의 표적이라고 할 때 이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를 말합니다. 여기 시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헬라어에서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하면 시간순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크로놀로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시간순으로 지나가는 시간 말고 차례로 지나가는 시간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향해 가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눈앞에 서신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가장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표정은 잘 읽어요. 그런데 지금이 구속사의 어떤 때인지 이분 앞에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나서 이들의 요청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세대를 뭐라고 진단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자,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눈이 멀었다. 안 보인다. 그럴 때 악하다. 이게 이제 포네로스라는 이제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여기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여기 눈이 나쁘다라고 할 때 이 나쁘다가 똑같은 헬라어 악하다. 포네로스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 그러면 못 보는 세대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악하다라는 건 뭐냐? 사단에게 속한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악 사단의 영역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 사단에게 속해 눈이 멀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음란하다고 그러죠. 음란은 뭐냐? 하나님을 두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영적인 음란, 언약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세대에게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너희들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십니다. 요나의 표적. 아무리 말을 하고 보여줘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말, 비유로 정말 쉽게 빗대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도 마음이 다치니까, 강박하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마지막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땅속에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곧 지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적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라 땅 아래로 내려가는 표적이죠. 근데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왔죠. 근데 여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을 예전에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거라 그럽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 없이도 회개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강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3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들은 소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규정한 땅에서의 이적만 보고도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것으로도 부족하고 이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온 표적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늘의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는데 이들이 결국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만나 말고 고기죠. 부추죠. 마늘, 생선. 아우, 만나 그냥 싫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하늘에서 온 기적이라도 마음이 강박하면 조금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만나야 될 이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16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며 갑니다. 자, 16장 21절. 이게 마태복음을 나누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데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준비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말씀도 이적도 거두시고 이제 마지막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예고하시고 떠나가시는 겁니다. 왜? 이런 강박한 마음으로는 더 이상 어떤 기적도 믿지 않고 십자가 아래 엎드려져야만 가능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0: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땅으로부터의 표적이 결코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답 이전에 자신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험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한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겸손히 묻고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럴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런 것을 원합니다. 요 안에 딱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라가지, 이 안으로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면 저 실망하고 하나님 한동안 삐져서 당분간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안 나올 겁니다. 숨 깔딱깔딱 넘어가서 이제 죽기 전에 천국은 그래도 가야 되니까 그때 나오겠습니다. 요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맛사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닥터 쇼핑하듯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멈춰야 하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은 잘 분별하고 보려고 합니다. 사업의 흐름, 돈의 흐름, 투자의 분위기, 부동산의 흐름, 세금의 변화, 자녀 교육. 이 시대의 흐름은 잘 읽어내지만 정작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잘 읽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한 어마어마한 사랑에 감격하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사를 이루신 그분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1: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0: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정인식 장로입니다. 현재 원주 개운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애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33년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기업 경영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이렇게 듣습니다.
0: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주개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해온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이지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선한 선교 현장을 폭넓게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남지방 감리사로서 지방 내 교회와 목회자들을 돌보며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원주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아울러 극동방송 운영회를 통해서 전파선교의 사명에도 동참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원극동방송 원주본부가 설립되었고 또 원주에서도 힘차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지요. 도움 주시는 성도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인식 장로님,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쭤봤습니다.
0: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시절에 형을 따라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중고등부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쌓였다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청년기와 장년기를 지나면서 현실의 문제와 또 세상의 가치 속에 많은 신앙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33년의 직장 생활 동안 성공과 인정 또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0: 하나님과 멀어진 채 10여 년 동안 영적 침체기를 겪었지요.
1: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기에 빠진 당신을 멀리하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을 부르시는데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0: 제 신앙의 전환점은 자녀의 방황을 겪으면서 찾아왔습니다. 부모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와 영적 싸움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방황은 당시에는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저와 우리 가정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1: 네, 고난의 통로는 곧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0: 그 후 저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드림, 섬김, 나눔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자리를 잡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와 이웃을 낮은 자세로 섬기며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정인식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저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동부연의 여러 지역과 교회 행사들을 다니며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찬양을 들으면 더 평안을 얻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설교 말씀 한 구절이 하루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찬양 한 곡이 지친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극동방송은 단순한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내가 앞에 걸을 때 당신은 뒤에서 기도했고 내가 사명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걸어온 길을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 곳곳에 당신의 희생과 눈물, 말없이 드린 기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평생 감사해야 할 사랑의 선물입니다.
1: 마치 시를 쓰는 듯한 장로님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담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정인식 장로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0: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충성하는 장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말보다 공과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현재 장로의 동부연회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케냐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 차량 지원 사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의

0: 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주제가 제 임기 중에만 외치는 구호가 끝나지 않고 장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업과 행사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강원도 원주 개운감리교회를 섬기시며 기감동부연회 장로회연합회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정인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샬롬.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회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잠깐 물건만 찾아달라. 이것만 대신 전달해달라. 누군가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최근 마약 범죄는 이른바 던지기와 같은 은밀한 수법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던 행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수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FEBC 캠페인 함께 지키는 안전한 일상 대전 유성경찰서와 함께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성경을 함께

0: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재전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 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 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집사님, 요즘 운동 시작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되신 걸까요? 네.
0: 얼마 안 됐습니다.
1: 네. 아, 근데 집사님께서 체력적으로 항상 좀 버거워 하셨는데, 이제 저는 기대가 됩니다.
0: 아, 아니에요. 요즘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앞으로 체력도 훨씬 더 좋아지시고, 이 방송도 더욱더 많이 많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0: 아멘.
1: 아무튼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신다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집사님과는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죄책감이다.
0: 네. 운동이나 식단 조절 이런 게 아니라 죄책감이라고요?
1: 예. 밥을 많이 먹었을 때는, 아, 너무 많이 먹었어. 하는 이런 불편한 마음. 운동을 안 했을 때는, 아, 오늘 운동해야 했는데. 하는 그 찝찝한 마음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 운동 전문가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0: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요. 그런 마음에 가책이 있으니까 내일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1: 그럼요.
0: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런 심적 괴로움이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1: 그렇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또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충분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품어주기로 결단을 하고, 또 누군가를 외면했다면 다시금 안아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0: 네, 마음의 불편함을 단지 죄책감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겠죠.
1: 아멘.
0: 아, 우리의 찔림이 회개가 되고 내일의 선으로 바뀔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시편 1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0: 아멘.
1: 자, 우리 심중의 불편함을 선한 행동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의 특별한 영양제 준비했죠?
0: 네, 꼭 먹어야죠. 아,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1: 자, 기존에 또 한 구절씩 드렸다가 이제 네 구절씩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신청해 주시고 다 각각 다 받아 가시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말씀 구절들을 오늘 또 가지고 왔는지 한 구절씩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해